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습니다. 결핍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으시며 고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나의 지혜를 온전하게 하소서. 내가 일터에서 결정하고 지시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온전한 생각이 담긴 판단을 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주를 닮아 회복시키는 언어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도현, 피아노 송영주, 오직 주만이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휴가 후 훈디의 기운 찬 찬양 바로 이만 아닙니까? 안젤로니아님, 호랑이 스포츠님, 예, 너무 좋다고 남기셨고, 허인숙님께서도 아 깜놀 크크크크. 예, 덕분에 아침 활기차게 엽니다.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순시미님은 흉디 휴가 잘 다녀왔나요? 저희는 지난주에 성경학교 했습니다. 아이들 먹인다고 삼겹살 굽고 또 물총돌이도 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그때 막 성전도 꾸미고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분들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분들의 수고가 떠올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마음 잘 전달돼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교회 학교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개척교회 중에는 뭐 몇 년 전부터 교회 학교 활동이 이제 뜸해져서 아예 소멸된 곳도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받았던 그 정말 사랑, 아, 그 사랑을 우리도 이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 마음, 빚진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1부 때 그 소개했던 사연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진 않지만 이런 이벤트 있을 때, 큰 행사 있을 때라도 어떤 물심양면적으로다가 이렇게 섬기고 돕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스티브님께서 반갑습니다. 충전 완료된 목소리에 에너지를 저도 받으면서 아침 엽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수요일이 초복이잖아요. 초복 맞이도 빨라져서 저희 시장 닭집도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아, 돌아온 수요일이 초복이에요? 7월 15일? 그렇구나.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스티브님도 와주셨고. 근데 삼계탕 값이 많이 올랐다는 그 뉴스를 얼마 전에 봤는데, 서울 시내에는 진짜 막 2만 원. 너무 비싸요. 또 이 복다림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죠? 닉네임 미리암님께서도 와주셨고요. 훈디도 컴백홈. 우리 집 1호도 오늘 첫 휴가로 컴백홈 합니다. 이렇게 아침이 기다려질 수가. 주말엔 이불 빨래하며 방 청소하는데 한 개도 안 힘들었습니다. 140일 만에 보는 얼굴. 이따가 만나면 꼭 안아주려고요. 첫 휴가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 신청곡 야곱의 축복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그러면 군입대하고 나서 첫 휴가인 건가요? 그렇지. 첫 휴가 때 군복 입고 탁 집으로 오는 아들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겠어요. 예. 진짜 140일 만에 만나는 아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서하얀 박요한의 야곱의 축복 청하신 곡 함께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의 오 마이 갓 그리고 서하얀 박요한의 야곱의 축복 우리 미리암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감사하자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담대한 믿음님 우리 수현님도 레인이와 함께 와주셨네요. 지니920님도 웰컴백 건강하게 오심을 환영해요 남기셨고 문희님 하양고래님도 듣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우아한 꽃별님께서도 출첵하셨고 행복한 엄마님은 훈디 저희 집은 훈디 그 집 아이들처럼 물놀이를 엄청 정말 너무 매우 좋아함 최고로 좋아해요. 물놀이 하는 걸 워터파크 문 열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오고 와 체력이 엄청나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못 놉니다. 저희는 한 4시간 5시간이 맥스인 것 같아요. 5시간이 한계치. 예, 이 정도 놀면 이제 막 지쳐가지고 나오거든요. 예. 야 이러면은 거기 무슨 선베드 같은 거 빌려가지고 짐 놓고 하루 종일 즐기시는 대단하십니다. 예. 물놀이 가는 그날 예. 신나게 놀고 나면 목욕은 아빠의 몫이니까 아들은 또 아빠랑 같이 해야죠. 오늘은 훈디도 오고 아들과 첫 물놀이도 가고 신나는 하루예요 라고 남겨줬는데 아 오늘 물놀이 가시는군요. 오늘 아마 만만치 않은 더위 폭염이 예상이 되는데 시원하게 물놀이 하는 거 너무 좋죠. 예. 그 태양이 그 뜨거우니까 맹렬하니까 그 모자 꼭 챙기셔가지고 예. 완벽하게 또 커버하셔야죠. 얼굴 예. 지키셔야죠. 저는 이번 휴가 돌아봤을 때 가장 좀 좋았던 순간 꼽자면 저는 수영을 한 후에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에서 한 20분 남짓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목욕탕에서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이 뭐 초3도 고민이 있고 그쵸? 예. 다 보니 남자 대 남자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었던 그 시간들이 참 돌아보니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휴가 중에 그러니까 거창한 거 아니라니까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들은 찾아옵니다. 우리 스티브님께서 청하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월십 곡 준비했고요. 히즈윌의 기다림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간이역인 가미시라 타키역은 적자가 계속돼 폐쇄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여고생에게 이 역은 학교를 오가는 통학수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회사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하루 두 번, 등하교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학생이 졸업하면서 역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운행날, 그동안 역을 지켜준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학생이 모여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이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 속 이야기들만큼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번 한 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반의역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따뜻한 불을 밝혀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찬미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었고요. 한홍재의 소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한 사람을 위한 기차역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와,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라는 거잖아요. 한 여고생이 학교를 오가는 통학수단이어서 간이역을 폐쇄를 못하고 결국 그 학생이 졸업하는 날 문을 닫은. 야, 그러니까 이리저리 계산하고 뭐 효율을 따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손해보더라도 따뜻한 모습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우리도 작은 간이 역이 되어주었으면, 누군가에게 작은 동산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9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희님께서 아들과의 추억 얘기하는 거 듣다 생각났는데요.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나? 아빠 빼고 모자간 여행 한번 갈까 해서 제주도로 2박을 하고 왔는데 아들과의 여행이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후 아이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하, 일단 일기장 보시면 안 되죠. 우연히, 어쩌다가. 근데 엄마가 갑자기 둘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좀 당황했고 어색했다. 뭐 나름 괜찮았지만 처음에는 어색했다 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엄마의 착각은 자유라고 남기셨는데, 이게 또 나의 기억과 또 상대방의 반응, 이게 약간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근데요, 이런 어떤 감정 경험이 이제 5년 후, 또 10년 후 아들이 더 장성했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런 시간을 가진 게 너무 다행이었다. 두고두고 가길 잘했다. 엄마와의 소중한,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잘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진희님. 찐파랑님, 2부까지 쭉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요한의 자녀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은 왼쪽 오른쪽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사람마다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양쪽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몸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방법, 3, 40분마다 자세를 바꾸어주는 거라고 하는데

몸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7월이 한 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내 일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익숙한 곳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일상의 자세를 잠시 바꿔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센 느낌이 들고요. 저희 어머니는 왼손잡이신데, 왼손의 팔뚝이 오른손보다 조금 두껍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자주 힘주어 사용하는 손이 확실히 좀, 더 튼튼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요. 이제 7월 하반기 접어드는 이 시점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행동과 또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윤영 조율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영심이조님, 이 시간 자동으로 켜지게 하셨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보게근어님께서 더워서 이열치열로 삼계탕 먹으러 갑니다. 오, 좋은데요. 소년다윗 신청하셨어요. 에이맨 앨범에서 들을까요?

오랜만에 신청곡 쪽지 내미신 안학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CM 락그룹이죠. 로얄 테일러의 Ready, Set, Go였어요. 소년다윗에 이어진 곡으로 들었습니다. 0491번님께서 저도 왼쪽 다리, 왼쪽 어깨가 좀 달라요.

습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바른 자세 연습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자세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은 분들이 올려놔서 쉽게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따라해도 충분히 바로 자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블루딱따구리님께서 나눔의 미학 줄리아는 누구예요? 줄리아. 줄라이, 줄라이.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토요일에 가족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분모자를 분자모라 그랬거든요. 다 빵 터지긴 했는데 알아는 들었던. 예. 줄리아도 줄라이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눔의 미학 함께하죠.

괜찮다, 나 괜찮다. 0491 명가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3665번님께서 어제 교회에서 오후 예배 중에 칭찬합니다라는 릴레이로 성도들과 손 꼭 잡고 아이 컨택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는데 진심으로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가슴 뭉클, 눈물도 꾹 참았죠. 은혜의 시간이었답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 그래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나의 장점을 잘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이런 위로가 되잖아요. 상대도 물론 그랬을 거고요. 칭찬은 말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죠. 함께 들었습니다. 한웅재 목사 고마운 사람들 그 전에 들었어요. 이병희님 오늘은 더 덥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균형 잘 잡고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고요. 네 우리 그래 보자고요. 무더운 날씨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대요. 맞습니다. 진이920님 물을 많이 마시는데 찬물 말고 좀 먹기는 힘들어도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이면 더 좋고요. 날씨는 덥지만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로 보내세요 하신 노을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잠깐 쉬는 시간에 출첵하고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어지는 곡으로 걸어놨는데요. 박종수님이 신청하셨고요. 오늘은 김대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강릉도 지금 33도래요. 지키리님이 신청하신 여정 한나형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청소하는 영배씨님과 같이 송정미 한 걸음 한 걸음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님께서 활기찬 월요일 당양노와 함께 힘차게 힘차게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아멘. 사랑하오님이 작업할 거 있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사합니다. 잔치 공동체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신청해요 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잔지공동체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예수 날 사랑하신 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T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y Revival, 로렌 데이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로렌 데이글의 매니아들이 듣는 곡인데요.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약속에 기대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힘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가사를 담은 마이 리바이벌이었습니다. 송미영 집사님께서 1491 무브먼트 앨범에 있는 곡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신청하셨어요. 오늘 새로운 곡들을 많이 신청하시네요. 예.

오늘 우리 일림선교회 꿀벌 전도팀 기도회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 대접을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서 기도 드렸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저의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기뻐하시는 포인트고 달란트고 또 기뻐하시니 도움이 되시고 이런 거 아닐까요? 102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장세경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라는 곡 들었습니다. 어여쁜 자연님, 군에서 외박 나온 둘째 아드님과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뭐 외박 나와도 친구들 만나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는 잠시 그냥 머물다 가더라고요. 잠시 그냥 발만. 8106번님께서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은 사치라서 땀나지 않게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패배송으로 추억 돋는 흰구름 뭉게뭉게 불렀거든요. 신청 가능할까요? 이 곡이 정말 우리들의 추억을 막 그 안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곡이 나갈 때마다 반응이 뜨겁거든요.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함께합니다.

이었는데 봉사의 자리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팀원들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 20년 찍어봅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라니정님과 같이 들었고요. 홍희석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와, 흰구름 뭉게뭉게. 예, 8106번님의 신청곡. 마음빵마음님이 어머, 이 찬양 너무 추억돋아요. 밍트핑크79님도 36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나왔네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들었던 곡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곡은 어땠어요? 노아 키즈의 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 곡도 국민학교 시절을 보낸 우리가 자주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곡이라 생각나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추억 돋네요, 진짜. 이쁜아님, 빠른 월요일 보내면서 더웠지만 당양로에서 시원하게 보내봅니다. 아멘. 늘 감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허유미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러브레터 제이였습니다.

러블리 포스님과 함께 주여이 죄인이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김영미 너는 내게서 이 곡은 4275번님이 신청하셨는데 친구와 제주도에 놀러 왔습니다. 편안하고 좋고요. 이 곡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씨 장로님께서 순수하고 맑은 초중고 이 시절을 함께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제주도 여행길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두 분을 위해 찬양을 신청합니다 하신 좋은 씨 장로님의 신청곡도 김영민님의 곡이었거든요. 왠지 제주도 그리고 친구 여행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좋은 씨 장로님도 4275번님을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핸섬님, 교회학교가 없었다면, 여름 성경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요? 그 어릴 적 추억, 유치부 선생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 정말 아이들이 이걸 알까? 기억할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새겨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믿음의 추억들, 믿음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나의 믿음을 또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핸섬님. 9898번 쓰시는데 2주 전 아내 절친이 거제도에 3호로 있는 그 개척교회 일찍 휴가 겸 봉사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땀 흘리며 전도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더라고요. 하은이는 교회 중학생 2명과 무료로 화상 과외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의미 있는 여름 보내셨네요. 홀리님. 야, 무더운 여름이 왔다. 기다리던 성경학교. 이런 주제곡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찾아볼게요. 30년이 지나도 노래가 떠오릅니다. 지난 토요일 3살 딸아이 여름 성경학교 데려다주고 제 어린 시절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동행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황태규 아빠님, 예.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양도 기억하고 와주시고 한 곡이라도 담아가시면 되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가브리엘 님이 25년 가까이 운영했던 음악학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날이 더워서 정리 작업이 많이 또 지치지만 힘내봅니다. 아멘.

정리 잘 하시길,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또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마하나임 님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2주 안에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셨대요.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새 힘으로 하루 살아갑니다. 아멘. 모든 이 시간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시간, 완치되게 하는 시간이는 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애니 김미라님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게 빨리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조급함도 생깁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FA님께서 이 7월이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금식 시작한 지 11년 11개월 되는 그런 달이라고요. 월요 금식 12년을 채우게 되는 8월에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예, 슬기로운 아내를 얻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신혼여행지로 여기 CBS 앞에 오목공원에 꼭 찾아올게요. 아, 더 좋은 곳을 가셔야 되는데, 나름 또 의미가 있긴 하죠. 우리 당양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는 시간보다 누구와라는 대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정말 FE님한테 딱 맞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실 수 있게 함께 기도할게요. 은하수 구수롱님이 신청하신 최인혁 길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만약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 복음성가 작가인 루이스 에드가 존스가 작사 작곡한 것으로 씩씩하고 진취적인 가사와 곡조로 구성돼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자주 불리고 있는 찬송입니다. 존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마운트 레이크 파크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길모 목사가 이 찬송시를 보고 크게 감명받아 그가 편찬한 복음 찬송집에 이 찬송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회개와 용서의 찬송,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그 한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핵심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고 또 피의자 가족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간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수사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일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는 일이고 제복은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 사건 현장을 지키고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달려가는 좋은 경찰관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좋은 경찰관님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두 손 불끈 쥐고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네, 박요한 정직하게 하소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배당도 새로 이전해서 너무 좋은 곳으로 가서 목회도 아주 신실하게 찬양사역도 신실하게 또 CBS TV 새롭게 하소서의 패널로도 신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응원합니다. 프렌즈교회 뭐 주님은 진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예. 저는 주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좋지만 친절하신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돼요. 친절. 저도 가끔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노력하죠.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벼락수정관님 오늘도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시는데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자님이 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러셨어요. 좋은 신앙인은 회복이 빠른 사람이라고. 아유,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아멘, 아멘. 코람데오님 한 달간 한국 체류 끝내고 돌아왔네요. 태국에 계시죠? 장마인 한국보다 여기 태국이 덜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뭐 태국과 한국은 그냥 뭐 필리핀 이런 나라는 거의 비슷하지요. 이제 비슷해요. 오히려 진짜 예, 덜 더울 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제 날씨에 맞춰서 또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태국에서의 삶, 코람데오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마미님 광주 덥지만 2시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이쁘나님도 덥지만 인사는 안 되고. 맞아요. 더워도 인사해야죠. 더위 조심하세요. 회원님 고맙습니다. 네, 회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비타민 희수님이 12시에 교회 안집 와서 함께 밥 먹기로 했습니다. 너무 진실된 신앙을 가진 안집. 이게 안집사라는 거겠죠? 절친인가 본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덥지만, 예, 덥고 지금 흐린 날씨라 또 이렇게 무덥다 그러죠? 비 오기 전뭐 이런 분위기 같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출첵은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릴 겁니다. 어디다? 샵 7997 모바일 문자나 만나로 인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모바일 문자는 50원, 100원 돈이 들지만 어떻게 그 돈과 비교하겠습니다. 기쁨을. 예,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하겠습니까? 다나까라를 잘 붙여야 되는데. 자, 강명식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임스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은 출첵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 네. 그래서 당장 일 풀린다고 막 기뻐하고 뭐 막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고요. 일이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언제나 차분하게 멀리를 보고 깊이 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당장 힘들어도 그 힘든 게 아닙니다. 구기만님 어제 집회 와주셔서 감사하고 책도 고마워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읽어보는 대로 또 담임 목사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살 좀 빼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좀 쪄가지고 저도 뭐 잘 못 빼지만 베토벤님 날씨가 장난이 아니죠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은혜를 가꾸는 이님이 단장님 7월부터 출근 이제야 교육받고 실무 배정 후 정신을 잡고 식사 후 공원을 거닐며 잠시 찬양으로 휴식과 재충전합니다 하셨는데 주가 일하시네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뒤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점심시간이시군요. 아이고 뭐 이제 사람들과도 잘 또 적 관계를 맞아가고 또 좋은 분들도 주변에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애슐리님이 아침에 에어컨 절약 방법에 서로 주장하는 바람에 싸웠어요. 저녁에 맛있는 김치찌개 해줘야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에어컨 많이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없는 분들도 주님께서 꼭 주셔야 되는데 실은 전기값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뭐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거 끄는 것보다 켜놓는 게 낫다고 하네요. 어제 제 아내가 제가 끄고 나왔더니 켜놓으라고 싸운 건 아니고요. 일방적인 혼난 겁니다. 네. 네. 그래도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요. 네. 의견을 잘 나눠보십시오. 여러 가지 정보도. 우리 여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보를 모아가지고 가짜뉴스 말 이런 건 가짜뉴스 많지 않을 테니까 한번 쭉 살피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중에 이제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얘기 중에도 그걸 찾아내서 하죠. 예. 오늘도 뭐 오는데 가짜뉴스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픔이 많은 건가 그런 생각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이 만들어지면 그걸 믿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막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예 요즘 같은 세상을 상상도 못했던 나이든 세대는요. 그런 영상이 오면 편집했을 거라고 만들었을 거라고 상상이 못 가는 거예요. AI가 막 나와도 뭐 그게 뭐야 하고 다운받아 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일반 뉴스나 이런 거 차분히 계속 보거나 책자를 보지 않은 나이 드신 세대 그 세대는 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그걸로 돈을 버니까. 왜냐하면 속 시원하고 자기 편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막 들어가서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예, 악해지는 거죠. 그들이 돈이 있고 그들이 그 돈 맛을 알고 유명세를 알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가짜뉴스 보지 맙시다 진짜. 예. 그럴 시간에 말씀 봅시다. 찬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가짜뉴스 말고 찬양 가짜뉴스 보지 말고 성경 봅시다 뭐 이러면서 뭐, 가짜뉴스 말고 성경 봅시다 뭐 이렇게 해야겠네. 약간 이건 예. 시골 영감 이거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성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네, 주영님의 교회가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이래요. 와, 기도회도 한다고 합니다. 네,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죠, 주영 씨도요. 네, 온 땅의 주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양 부흥한국이 같이 부릅니다.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짜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전 아이디 중에 이분 아이디 너무 좋은 아이디 많은데 이분 아이디도 너무 좋아요. 이만하면 행복 참 좋죠. 네. 오리고기 먹으면 점심시간에 완전 행복이죠. 이 정도면 남편이랑 같이 드시는 것 같은데 오리고기 볶다가 네. 야, 이게 훈제

볶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훈제고기를 이렇게 살살살. 훈제고기에다가 그 부추 해가지고요. 아침 넘어 만난 시간을 또 한번 해야겠네. 부추를 깔아서 찌어서 먹으면요. 와, 너무 맛있어요. 그 부추랑 같이 양념장 싹 만들어서. 양념장 세지 않게 만드는, 뭐, 미국의 동생을 한번 미국 가서 만들면 먹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한번 제가 해 먹었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아침 나와. 창동에 있는 마트를 다녀오셨군요. 예. 아들이 그 마트 상품권을 보내셨대요. 야, 마트 구경도 하고. 3.1절님 그래도 건강하시니 참 좋습니다. 더 열심히, 예, 오래오래, 예, 건강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아시죠? 1시부터 3시까지 소나기 온다고 했다네요. 구윤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기예보. 우산, 네, 나가실 때 꼭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주이포입니다. 오늘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계속 지으세요. 추억님이. 아이고, 추억님이 지으셨나요? 맞나요? 맞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찬사를 막 보내주셔서 제가 변치 않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짜 영상 클릭도 하지 맙시다. 최 여사님. 완전 공감입니다. 1부 때 제가 여러분 화이팅 했는데 화이팅 듣고 싶네요. 여기서 아람과 아미가 부릅니다. 화이팅! 조수와 날마다가 이어지고요. 주가 일하시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금별이 아빠님은 날마다 노래하는 주수아 자매님의 젊을 때 목소리인 것 같네요. 젊을 때죠. 한 30년 전 목소리 저게. 네, 한 25년 그 아무튼 25년은 더된것 같아요. 에베네셀림의 사연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정말 응원하고, 예. 또 우리가 가족인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방송 들으면서 부럽고 비교가 되어 초라할 때가 있어야 했습니다. 네, 비교는 가장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시죠. 뭐 그걸 어떻게 뭐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기도하는 저도 있고요. 에베네셀님들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에베네셀님 교회 다니시죠? 그 안에 또 소중한 정말 소중하게 바라보는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꿈님이 점심시간 먹는 이야기가 식욕을 돋굽니다. 그죠? 저막 침이 나와요. 어이, 맞네요. 근데 진짜 아까 예, 훈제 구우셨는데 한번 쪄보겠다고. 네. 새꿈님 그러면서 밥 먹어야 하는데 안 먹고 있다가 찬양 들으며 밥한술 뜨려고 합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새꿈님. 잘 드셔야 됩니다. 예. 저희 집 식구도 그렇게 안 먹어요. 막 그렇게 말랐는데 살찌고 싶다면서 안 먹어. 그런 살은 쪄야 살찌는 건요. 먹어야 찌고요. 살 빠지는 것도요. 덜 먹어야 쫙 빠져요.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먹고 운동하고 먹고 예. 또 운동하면서 예, 살도 근육이 있어야 찌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

그러네요. 새꿈님 맛있고 행복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 출석이요. 소영씨 오랜만이네요. 예. 귀에 어려움은 좀 이렇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통화 한번 합시다. 파란하늘님 처음 글 남깁니다. 무더위에 마라나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시면서 예, 야 너드리님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오늘도 정말 덥습니다. 친구 만나는 도서관으로 피서 갈 예정. 에이, 저희 어릴 땐 에어컨이 유일하게 유일하다 말하는 그렇지만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은행이 시원했거든요. 은행이 사람들 적축 은행에 진짜 많이 갔다는 뭐 TV에도 봤던 것 같고 신문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나 쇼핑몰 진짜 많이 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진의 비준비하시니 진짜 비준비하신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까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근데 너무 많이 안 들어와서 약간 삐져 있는데 좀 들어와 주세요. 너무너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라는 힘도 없어서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들어와 지금 마지막 곡 나갈 때 많이 인사해 주세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 무엇이 성공인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또 전쟁의 소식이 있네요.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개인의 자존심과 자기 나라만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힙니다. 세상이 온통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젠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도 온 백성들이 자기 이익 외에는 다른 판단을 세우지 않고 뽑습니다. 이때 하나님, 본이 되어야 될 교회도 많이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땐 더 심할 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지만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셨던 그 사랑과 겸손을, 온유를 교회들이 먼저 배우고, 교인들이 배우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삶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왕이시고 유일한 왕 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찬양, 주찬양. 네. 주를 찬양 손재석과 많은 사역자가 함께 했죠. 아까 제가 삐졌다 그러니까 또 걱정돼서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듣고만 있었는데. 많이 안 들어와서 삐치셨다는 말씀에 평하늘님 들어오셨어. 파이팅 처음 들으셨다고요. 파란하늘님 저도 배고파요. 저희는 1시부터 점심식사가 아 이제 식사하시겠네요. 그죠? 잘 듣고 있습니다. 진주리님 매일감사님 또 이티님 근데 여기는 아주 맑은데요. 인천송도요? 어, 그래요? 마 신호대기 중에도 이민기님 삐치지 말라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출근하러 이거 점심 먹다가 힘이 없으시다는 단지의 멘트에 캥! 하고 우루사님 아, 힘내세요 하는데 우루사님이 힘내세요 하실 때마다 힘이 돼요 진짜. 네. 이야 진짜 은행에 계신 분이 있네요. 미인 미갱님 아, 진짜 미인이신가 보다. 본인이 이 정도로 아이디를 만드셨을 때는 뭐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미모를 갖고 계신 거겠죠. 네. 은행 근무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여름 시원 헌겨 추운 겨울이겠죠. 한겨울엔 따뜻하게 근무한 환경에 항상 감사하며 오시는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있답니다.

자존감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 미갱님, 멋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성실하게,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름다운 그 마음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위 쉼터도 운행해서 운영 중입니다. 잠시 피서 오시와요 하시면서. 그러네요. 네, 정말. 무더위 쉼터가 또 있군요. 은행에서. 이젠, 그냥, 뭐죠. 금융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네요. 은행에서. 예. 참 좋네요. 옥선님 오셨어요. 습하고 더운 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건강 챙기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유님, 기다리고 있는 연락 꼭 오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비 준비하신 주님, 우산 준비한 나. 아, 좋네요, 좋네요.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고요. 만나러 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산 동안교회 교인이었거든요. 몇 년, 한 7, 8년? 제가 사랑하는 동생, 아이고, 동생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애청자였어요, 여러분. 예, 애청자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 같아요, 정말. 예,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네. 또 북한 선교팀이 있군요. 헌신 예배 특선곡이라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신청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종호장님 들어오셨는데 실로암이 앞 시간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지인이 몇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고 참. 그래도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고 떠난 분들은 가신 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떠났다면 너무 아픈 일이고요. 너무 영원히 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꼭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미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예수 전도사가 조화문이 부르죠. 나의 영혼 싸울 때. 여러분은 출첵!

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잘 들으셨죠? 소나기가 온다고 알려주셨는데 살아라 살아내라 나무에네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하고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면 저 또 힘이 되죠. 네, 강의 기회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입에 잘 붙지 않아 걱정입니다. 내일 잘 강의 풀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실 겁니다. 반복해서 더 많이 연습하시면 점점 붙어가기 시작하고요. 더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왕의 미소님 위해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거죠. 내일 첫 강의 이제 멋지게 내게. 그래서 연락이 이것저것 좀 막 왔으면 좋겠다. 예. 주님이 주신 달란트일 테니까 잘 해내실 겁니다. 찐파랑님 잠깐 들어와 출석 남깁니다.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근무 집중이 안 된다고. 우리 주의 성령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보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꼭꼭꼭. 네, 제비꽃님 출근길이군요. 시원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맞아요. 다들 지치지 말기를 않으시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예, 제비꽃님 고맙습니다. 그 발걸음 감사합니다. 임간사님, 네. 아유, 문봉수 집사죠. 우리 그 애청자였던. 아이고, 마음이 좀 그러네. 너무 그리운 사람인데. 개인적인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애청자였습니다. 늘 방송을 듣던. 네. 티없이 맑은 하늘님이 매일 들어도 손가락이 잘 움직이질 않네요. 단장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함께 중보기도 될 때가 많아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기도하게 하시면 뭉클하게 하시면 그냥 마음이 쓰이시면 우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자, 우미셸의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십자가의 전달자 백지영의 거 신청하셨는데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김은현의 목소리입니다.

들고 걷대?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의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

작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가끔 어제가 후회돼도 난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난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저는요, 여기에 하늘을 봐 한 다음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 같아요. 서영은 씨가 워낙 또 크리스천이기도 하지만 그래요. 우리는 옆을 보면 혼자일 때가 너무 많아요. 친했던 친구가 떠나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없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시간에 내가 누군가 있어주고 주면 좋겠다 할 때도 없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전히 하늘을 보면 그분은 계십니다. 하늘은 꼭 그 하늘을, 우리가 쳐다본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소리 내서 소리를 질러봐가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 정말 큰 소리 내서 이 노래 따라하면서 혼자가 아닌 나, 내 옆에 믿음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계시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곡 어때,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왔습니다. 김석순님 아드님과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어제 딸내 식구들과 집회 다녀와서 같이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오랜만에 진짜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9226번님이요. 3년 동안 듣기만 하다 이제야 문자 보낸다고. 와, 환영합니다. 진짜 같이 듣기도 했어요. 어플도 깔아줬어요. 언제나 감사해요. 마음의 위로가 된 찬양.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누가 깔아주셨는지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토요일에 도착해야 했던 학생이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돼서 오늘 도착한다고 하네요. 참 어려운 마음들 또 진행 상황이 있는데 발바닥에 땀나기님 이번 학생들 통해서 또 힘내시고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어렵게 오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여 만족할 열매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이 고백에 저도 아멘합니다. 예. 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 긴잎이 꼭 저를 부르는 듯 손짓하는 것 같아요. 수현님. 시적인데요. 예. 지금 너무 더워서 못 나가는데 하면서 막 웃으셨어요. 휘몰아 청소하고 계신 주님 찬양님 응원합니다. 명수님 수요 직장인 찬양 다녀오셨군요. 예. 우아한 꽃별님이 오늘은 14개월 동안 폐하 말기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간 친구의 장례일입니다. 남편분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잘 버티다가 하늘나라 간 우리 친구가 주님 품에 안겨 남편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있으려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문봉수 형제 생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제가 좀 너무 가깝던 동생이고 그러네요. 하늘에서 뭐 누구보다 행복하겠죠. 네, 우아한 꽃별님 친구분도 문봉수 집사 형제도 또 여러분 먼저 보낸 우리 식구들 예수님 믿고 갔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잘 살아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하셔서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중에 그리고 시와 그림입니다. 항해자.

0: 네, 시와 그림의 항해 작까지 듣고 왔습니다. 1474번님이 제 인생 살면서 쓰러질 때마다 두 찬양 듣고 힘 얻었었어요 하셨는데 그때가 주마등처럼 생각나 눈물 나네요. 힘내라 힘! 더 지금 잘 내고 계신 거죠? 네, 언제나 진짜 예, 승리하고 좁은 길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복님의 기도에 아멘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주품쌤님이 12살 딸 서연이 위에 담백뇨 나오는 것 때문에 기도 올리셨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벌써 끝곡을 보내드려야 되네요. 다시 해가 좀 뜨네요. 목동은 네, 옹기장이의 온 땅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아까 신청하신 곡이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내일 꼭 만나요. 데리고 오세요. 누구 모시고 오세요. 내일 만나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띠아모.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네. 자,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기

0: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꿋꿋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드리는 일. 프랑시스 자매의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없는 즐거움인데요. 낯선 곳에서 맛집 찾기가 쉽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흔히들 이런 방법을 쓰더군요. 식당가를 지나며 문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으면 아, 여기가 맛집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맛집을 찾을 땐 사람 많은 곳을 따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서 어렵지 않게 SNS로 검증도 가능한데요. 이번 여름 어디를 가시든 맛있는 밥집 잘 찾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맛집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찾아가듯이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따라 나 있어서 길도 험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기에 꼭 가야 하는 길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좁은 길을 담대하고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바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곡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베이스 아리아 나팔이 울리리라.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베이스 바리톤 윌리엄 워필드와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초롬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베이스 아리아 나팔이 울리리라 베이스 바리톤 윌리엄 워필드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이어 타구빈 편곡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상길 코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0: 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가 연주한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준비했어요. 먼저 안지영 편곡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문안 교회 세운 찬양대의 예배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마크이스 편곡 내 영혼 평안해를 이기선이 지휘하는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주로 듣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평감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세문안교회 세운 찬양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크 이스편곡의 내 영혼 평안해를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평감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광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63편.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편 6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안재숙 곡 시편 63편을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형미의 나의 간절한 그리고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 레냐 로빈슨 스톤의 틴 휘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2262번님이 보내주신 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곡 준비했고요. 신혜숙님이 보내신 나의 가는 길 돈모연의 목소리로 함께 들려드려요.

오늘 앞에서 맛집 이야기 해드렸죠. 유명한 관광지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줄이 길면 길수록 저기로 가야 성공한다는 확신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오는 생명의 길은 관광지의 맛집

0: 과는 아주 다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롭고 투박해 보일지라도 진짜 생명이 있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비좁은 길 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행복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김있는 형제들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이렇게 동고동락할 친구 3명만 있어도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올포원 식구분들도 친구 많으시죠?
1: 아니요.
2: 그 왜 한결같고
0: 친구들 보고 있어요. 네? 예. 네? 친구들 보고 네. 뭐라 그럴 거야.
2: 아, 그러니까요. 예. 한결같고 막 진정한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아, 막 저 약속도 어길 때도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아, 내가 진짜 진정한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 노력할 때가 많이 있죠. 네.
3: 그 뒷담화 안 하는 친구가 최고 아닌가요? 아. 그 믿고 속마음 막 다 털어놨는데 다른 사람한테서 그 얘기가 들려오는데
2: 다 알아, 다 알아.
3: 아, 그 신뢰가 막 깨지잖아요.
4: 그쵸. 그래서 삼씨 그게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5: 삼씨
4: 말씨 마음씨 겨자씨 믿음. 오. 오. 말 없어도 속 깊은 친구가 또 힘이 되고 오래 간다. 저도 힘이 되어주고 싶네요.
6: 네. 저는요, 솔직히 목사님, 주변에 이 말 많은 친구도 있고, 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고. 또 듬직한 친구도 있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일도 있고, 또 탈라는 그런 일도 많아요.
2: 그렇지, 그렇지. 네.
6: 솔직히, 진정한 친구만 골라서 사귀어야 하나요, 꼭?
1: 아, 그러게.
7: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도 친구고 욥의 새 친구도 친구고 일단 욥도 다니엘도 새 친구가 종류가 다양하게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사귀세요.
6: 아, 사귀어요?
2: 아, 술 좋아하는 친구 사귀어도 돼요?
7: 아, 그럼 어떡해.
2: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 찬성의 입장이라서.
8: 네. 뭐 사명 같은 친구도 있죠. 이렇게 오랜 동안 친구 그만두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근데 반면에 또 이제 막 그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을 그 자양분을 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맞는데
8: 이게 편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주어진 거고 내가 버리고 가른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또 사실은 내가 갖다 드머지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버리지 마세요.
5: 네.
9: 아, 네, 이번 시간 네. 통해서 진짜 친구와 진상 친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을 대표하는 친구 하면 욥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새 친구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9: 욥의 친구가 욥이 당한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를 찾아가지요. 그들의 이름은 엘비소입니다. 엘비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러 이 세 명이 딱 찾아갔는데 멀리서 친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큰 재앙에 자기가 알고 있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욥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모습을 사진처럼 언어로 딱 정리해보면 Friends in silence. 침묵 속의 친구입니다. 말없이 그저 같이 앉아있고 아파하며 울었던 친구들. 욥기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재앙과 고난을 보면서 인과 응보의 관점으로 계속 그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별별 이유를 다 들이댑니다. 결국 온갖 말을 쏟아낸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를 내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로다.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종종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인과 응보, 인과의 원리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말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처럼 때로는 고통이 원인과 결과, 인과로만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그냥 말 없이 있어 주십시오. Friends in silence. 그저 들어주고 아파하고 울면 되는 겁니다. 한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욥의 이 친구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말이 없어요. 그냥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데 그냥 다니엘의 뜻을 알고 그냥 따라가 줍니다. Friends in action. 그냥 행동으로 해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많은 유력한 젊은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말살시키려고 바벨론의 강력한 신화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요 창식의 명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것을요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오 벨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 바꿨습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을 사드락 나는 아쿠 달신을 두려워한다. 다 이방신과 이방 문화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들은 바벨론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와 신학과 문화를 배웁니다. 날마다 제공되는 풍요로운 음식이 이것은 왕 신의 대리자 왕에게로부터 온 것이야. 너희는 이 통치를 받아야 되고 이 신을 섬겨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순간 다니엘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뜻을 정하고 이제 저항하기로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그 친구들의 리더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하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다니엘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따라갑니다. 그 이후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원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의 음식과 모든 풍요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과 함께 저항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11절 12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복수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러분 이 결심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0: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누군가 결단했을 때 말없이 함께 그 길을 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한 그 경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와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있기 원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친구를 갖기 원하고 그런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정말 이제 욥을 찾아왔을 때 새 친구가 이 본 모습은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 2장 12절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그의 몰골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목을 놓아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에 먼지를 날려 머리에 뒤집어썼다. 그들은 이레 동안 7일입니다. 주야로 땅에 앉아 그를 바라다 볼 뿐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 욥의 모습이 기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할 수 있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쳐다보면서 그냥 같이 울고 죄를 뿌리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욥의 새 친구가 가장 잘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위로죠. 고생한다고 뭐 돈을 주고 갈 수 있어요.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재산 다 날린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들의 태도는, 우리는 보통 예언자적 위치에서 말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육신적인 자세로 내려가서 그 모습으로 함께 울어주고, 이게 진짜 친구의 모습이죠. 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새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 최고의 행동이었고. 그런데 왜 별로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 것입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인과응보 인과론에 비추어서 계속,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못한 게 뭘까? 그들의 치명적 실수는 뭘까? 저는 분명히 욥의 새 친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니, 일주일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또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대답을 해줘야 돼. 특히 남자들은 해결사적 기질이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에도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 들어주지를 않고. 이게 치명적 문제거든요.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새 친구의 잘못은 기도를 놓친 것입니다. 만약에 새 친구가 욥을 위해 기도했다면 욥기는 다르게 적혀지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새 친구의 이야기로. 자,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지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바르게.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야. 꿈이 좀 흉흉해. 그래서 이제 술법사님을 잔뜩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꿈도 안 얘기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신들 외에는 모릅니다. 너희들 이거 알아내지 못하니까 니들 전부 뭐라고 쓰냐, 다니엘서 2장 5절,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다니엘도 역시 지혜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이야. 쪼개져 거름더미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알리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을 설득합니다. 다니엘이 좀 시간을 좀 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

0: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친구를 만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새 친구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욥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새 친구의 치명적 차이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목사가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요청이 많은데 기도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친구는 뭘까.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닌가. 나는 어떤 친구인가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친구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이건 되게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참 건전한 상상력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 너무 우리가 까는데요. 그분들 괜찮은 분들입니다. 힘들 때 안 오는 놈이 천지인데 왔잖아요. 다니엘 새 친구는 다니엘이 찾아가거든요. 오시는 거하고 찾아가는 거하고 되게 차이 나거든요.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그분들도 얼마나 천국에서 뭐 천국간지 지옥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욕을 들어야 되니까 이름까지 막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찾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인지. 때로는 맞잡고 있는 손인데도 참 왼수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있고요. 친구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진짜 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란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하고 힘있게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구하니까 두 명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마지막 할 때 꼭 전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은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전화로 이제 야, 그 누구 목사 이렇게 설교가 참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내 안에 있는 10대 소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에스프레소 같은 얘기들이 확 튀어나오거든요. 라떼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너무 잘 받아주고 너 이 시간 되면 또 시작이구나.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막 웃고 이렇게 참 신기한 게요. 한 20분, 10분 떠들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성경 본문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또 한 명 더 있는데 친구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1년 동안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미리미리 기도하면 많이 들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기 한 2년 전부터 군종병 가게 해달라고 편하고 싶었거든요. 군대를 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신학하던 사람이고 제가 수학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수학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꾸 막 4학형에다 럭비공 집어넣고 넓이 구하라 그래가지고 아니 난 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떠나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포병이 됐습니다. 포병이.
3: 아이고.
2: 삼각함수 이런 거 막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군대는 삼각함수를 풀지 않습니다. 조어다 패가지고 외우게 하거든요. 함수표가 내 머리에 들어가더라고. 상병 딱 꺾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단 군종병이 됐거든요. 갔는데 이제 막 쓸데없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밑에 이제 훈병이 한 명 들어왔어요. 단기병이라고 짧게 이렇게 요즘은 뭐 길게 하시지 않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형님이

0: 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목사님 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한 학기 다니고 집이 너무 힘드니까 또 쉬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정이 있었어요. 형님이 친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형님이 많은 자매님들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손가락으로 다 못 꼽거든요. 근데 아이 두 명을 이렇게 낙하산처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머니 모시고 또 조카들을 키워야 되니까 25, 26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군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님한테 뭘 해보냐면 한 번도 인상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짜증을 낼 수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의 그 여유 넘침.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군종병이니까 막 옆에서 막 일 시키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이제 제가 고참인데 안 하겠다는 아우 괜찮아요. 아우 금방해요. 그러고 늘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세상 내가 되게 억울한 줄 알았거든요. 나는 뭐 개척교회 목사들이고 근데 그 형님 훨씬 힘든데 그 안에 뭐라 그럴까요? 야단치지 않는데. 꼭 안아주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준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어떠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전화하거든요. 하면 힘이 나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냐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이 요업의 친구와 다니엘의 친구가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목사가 그런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정답 말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우기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친구인지 왼수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줄 수 없는 하늘의 우정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고 욥 여기저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리가 마치 우리를 향한 울부짖음 같습니다. 좋은 친구이신 주님 우리도 이 땅 위에 좋은 친구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욥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새 친구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진짜 극과 극처럼 대비가 되는데요. 정말 나는 어떤 친구인가, 내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에 가까우세요?
2: 저는 뭐 중간?
3: 어떻게 제일 어려워.
4: 참견도 안 하고 어떻게 훈수도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묵묵히 있다가 야 근데 이렇게 한마디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네.
5: 저도 과묵해 보이지만 꼭 한마디 하게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한 저도 한마디 던질 것 같습니다.
6: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아, 내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7: 저도 공감해. 저도 제 친구들은 진짜 좋다. 근데 내가 과연 좋은 친구일까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친구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친구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종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막 계속 좋은 친구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 예를 막 생각해 봤어요. 뭐 다윗의 친구도 있었고 하지만 또 목사님들이 또 아시는 또 다른 좋은 예들이 있는지 진정한 친구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친구란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동적으로 기질적으로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다양성을 갖게 하고 시각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저도 아마 내가 원하는 친구들만 있었으면 이만큼의 생각 이만큼의 발전은 절대 없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욕을

0: 몇 번이나 하고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지?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친구가 될 때 제 시각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지평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친구됨을 통해서 얼마나 내 마음의 문빗장을 많이 열어놨는지 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뭐 진정한 친구의 예를 얘기할 때 예수님보다 더 진정한 친구는 뭐 없겠죠. 요한복음 15장 그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은 내가 너희 내 친구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훨씬 좀 낮춰서 얘기하잖아요. 친구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좋은 친구이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친구가 그런 친구 아니겠어요? 자기는 손해보면서 난 뭐든지 다 해주면서 나중에는 내가 뭘 할 때는 넌 그거 너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회복해야 될 예수를 통한 친구 정신이 아닌가. 우리 뭐 이 좀 비슷하게라도 좀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2: 바울과 바나바 친구의 각도로 보면은 바나바가 사실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전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악역이었죠. 그리고 괴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뒤집어진 걸 알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전면에 나선 사람이 우리가 자랑한 것처럼 바나바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이렇게 잡거든요. 친구 어려울 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진짜 좋은 친구는 그가 좋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가 여기서 다리를 놔주거나 좋은 코멘트를 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나간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것이 제 친구들의 도움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권목사, 권목사가 공부해. 내가 도와줄게. 진짜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 덕분에 제가 방송도 하고 공부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까 우리 슬픔을 함께하는 것은 얘기했지만 때로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너의 징검다리가 돼줄게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밟고 건너가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친구를 볼 때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 같아요.
3: 정말 근사하고 멋진 친구들을 소개받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요. 형제보다도 더 돈독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삼겹줄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일평생 한 3명은 좀 얻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4: 영원한 친구. 그래서 우리 인생 친구 삼총사를 만들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3: 잘 살린다.
4: 예.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욥의 새 친구를 보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왜 끝까지 인내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을까? 정말 돌변하다시피 해가지고 정죄하고 너 징계 받은 거야 라고 하고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욥을 계속 괴롭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권목사님.
3: 예, 그렇지만 그 친구가 또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는 게 능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게 더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2: 첫 번째 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면

0: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친구들한테는 술 사줘요. 저는 사이다 먹고. 엄마에서 기대했는데 엄마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순간 제 틀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었죠. 나도 모르겠다, 엄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종교관 판단의 틀로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맞아요. 내가 아주 좁은 곳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 나쁜 친구 돼요. 그렇지. 좀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런 틀로, 내 틀이 아니고 넓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인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얘기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율로 보면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 In love. 사랑 안에서. 그쵸? In love.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은 In prayers. 기도 가운데서. 상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오래 기도한 다음에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좀 사랑 가운데. 사랑 없는 바른 말이 얼마나 진짜, 우리를 그렇죠. 아프게 해요. 맞아요. 사랑 없는 바른 말. 내가 너 친구라서 말하는데 말하는 말이야.
2: 목사님 이럴 때가 제일 상처받을 때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3: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1: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번엔 강은도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솔직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처럼 믿음 좋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친구를 만나기는 좀 어려워서 외로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강은도 목사님께 예. 친구는 꼭 만들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그냥 친구하면 안 되나요? 내 친구.
2: 하정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 예,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필요 없고 그냥 수도원 생활하면 되는 것 같죠. 저는 친구는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멋있다. 우리는 현대시대 속에서는 능동성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수동적으로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3: 그렇죠.
4: 뭐 주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마치 능동자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친구도 사실 그래요. 마치 내가 몰랐던 인생의 팔레트에 물감이 짜져지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것만 사람을 배우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친구를 가린다? 물론 이제 저절로 시간이 가리게 되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친구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아니죠. 근데 주어진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바꿔달라고. 아버지 너무 무섭고 물론 아버지도 그 생각했겠죠. 이런 놈이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지나보고 나니까 그때는 내가 왜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내가 참 복된 사람이었구나 지나서야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 앞에 저는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착한 척, 기도하는 척 그러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누군가가 얘기할 때 말 안 해주는 거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요. 비타민C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방에 2000ml 먹거든요. 그거 다 오줌으로 나와요. 근데 어떠냐면 흡수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센가,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친구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때로는 바보 역할도 해야 돼요.
1: 그렇죠.
4: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모르는 바보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친구거든요. 같이 욕도 해주고 속상하고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건 자기가 했던 말, 자기의 감정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버스는 제가 볼 때 아내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4: 한 20년 지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원하고 참 부족한 게 많은데도

0: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 편이 돼준다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가 다 떠났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는데요. 아정화 목사님, 이제라도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짜 누구와도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구가 되기에 참 서툰 저희에게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실 예수님은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 하셨죠. 그래서 사실 세상이 막 이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들었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못해요. 우리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곧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가 돼야 되니까 죄인과 그들과 같이 뭐 못된 짓 하고 같이 뭐 즐기고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의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친구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이다를 드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친구이긴 하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야, 너희들은 상종 못할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저 개념에서 볼 때는 악과 죄를 거부함으로 나쁜 친구라고 불리우는 것이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좋은 친구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 왜 교회 안 나와 했더니 내 남편이, 남편 될 사람이 꼭 그렇게 하냐고, 같이 좀 술도 같이 먹고 같이 또 뭐도 하고 꼭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에게 결혼할 대상자니까 좋게 보이려고, 또 나도 좋아하니까 목사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들이 다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크리스찬 친구들과 놀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소위 말하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던 저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픔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죄와 악을 범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누리는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친구가 되지는 마시죠.
3: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라. 그러면 사람들도 대접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진짜 진정한 친구 그립습니다. 네.
4: 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입니다.
5: Why?
4: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나 정말 힘들어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떠오르시는지.
0: 제가 미국 집회 갔다가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맡고 있는 송주현 목사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 친구 22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보고 지냈단 말이에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막 대접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제 아울렛 갔다가 뭐 이렇게 또 그 어디 이렇게 몰에서 이제 어디 구경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차가 완전히 그냥 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게 회장 불가능할 만큼. 근데 너무 당황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에서 말하지 않는데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게 비언어가 되지만 모든 게 언어처럼 들리는 어떤 한 순간. 그래서 제가 그때 톡으로 이제 동생들 이런 게,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그 형동생을 쉽게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부르면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바로 했어요. 이렇게 지금 주현이가 차 퍼졌다.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좀 모으자. 근데 딱 그 얘기하고 한 15분 지나가지고 한 4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다 사역자들인데.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일처럼. 또 제

0: 옆에 중에 한 친구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았거든요. 하는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에서 있어주고 아 참 그게 너무 고맙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개척하고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참 귀한 열매가 있는데 너무 동생들이 또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아 이게 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믿음과 의리 엄청 중요하잖아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1: 저는 일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하면 지금 유아 같은 전화번호도 몰라요 제가. 소위 세상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은 신학교 들어간 이후에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 떠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사실 마음이 그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야 평신도들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으면서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던 친구든지 아니면 평신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목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억울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신앙적으로 깊이 나누는 목사 혹은 친구들은 있죠. 하지만 예전에 그 친구들은 없다는 것이 너무 좀 미안하고 좀 마음이 좀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사실 목사 친구들도 별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지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동문 모임 동창 모임 또 잘 안 가게 돼요. 또 교단의 어떤 모임도 잘 안 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면 관심사가
2: 너무 다르니까
1: 또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막 골방에 사는 느낌이에요. 아니 표현이 슬픈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수도적 삶처럼 이것도
0: 슬픈 게 아니고 과합니다 목사님.
3: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0: 가만히 있어.
3: 오늘 왜 가만히 있겠습니다.
1: 그래서 그냥 제 서재에 늘 서재에 그냥 거기서 말씀 볼게. 기도 또 책 쓰고 뭐 책 읽고 제 아내가 정말 저 얘기는 뭐 놀라운 친구죠. 40년이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떨어졌는데 다른 종류의 친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제 친구가 된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또 제가 건네는 말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개념은 세상적으로 같이 어울리고 이런 친구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 위로받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로를 주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친구 개념 자체가 좀 다르게 설명돼야 되지 않나.
0: 목사님 몇 명 있습니까? 그래서
1: 어떤 친구?
0: 친구가
1: 아주 친한 친구.
0: 얘기 엄청 길었거든요.
3: 가만 있어.
0: 이렇게 하는 거야.
1: 목회자들 중에 아주 친한 친구는 딱 한 명입니다.
3: 되셨네.
1: 근데 거의 안 만납니다.
0: 가끔씩 전화. 저도
1: 거의 전화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외면적으로 이렇게
4: 연결이 되시는
1: 뭔가 있어요. 거죠. 이건 뭐 살짝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 시절에 자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좀 그랬는데 그럼 이제 한 또 뭐 이렇게 신세지는 거 싫어가지고 생활비를 받으면 한 보름에 다 써요 저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기숙사 가서 소위 빈대를 붙어야 되잖아요. 아 그 빈대 붙는데 말이죠. 애들이 치사하게 밥을 타가지고 오면 내가 딱 나타나면 신학생들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참
0: 구원 못 받습니다.
1: 아니 이렇게 막아. 아우 근데 한 친구가 그 친구만은 언제나 언제나 뭐 수저 언제나 제가 들고 가면 언제나 딱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아까 말한 제 목사하고 또 한 친구가 제가 결혼한 제 아내고
4: 아,

0: 그러니까 밥이 중요해. 밥. 네, 맞습니다.
1: 네. 아. 권 목사님은?
2: 저는 친구 많아요. 네. 친구 많은데 정말 친한 친구 한 3명 정도 뽑으라면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긴 한데 이제 라떼처럼 단단한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헤이즐넛처럼 향기로운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원두커피처럼 구수한 친구도 있어요. 구수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박사과정 같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여기 나왔던 임도균 교수예요. 둘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시험이 있는데 그분은 통과하고 이제 저도 이제 곧 통과하게 되는데 설교학 전공은 금방 끝났어요. 6개월 만에 끝냈고 제가 구약 전공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1년 동안에 준비했는데 12월 달에 초에 시험 보고 그거 끝나면 가족들하고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지도 교수님께 딱 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저 오늘 시험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오늘 시험 날 아니야. 시험 날 맞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제가 꼼꼼히 해서 이메일을 딱 보여주면서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그러네? 그 다음에 영어로 You are not ready. 근데 너 준비 안 됐어. 떨어질 거야.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학교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교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임도균 교수님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난 사실 실망했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단 같이 화내주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 그렇지.
2: 정말 나쁘다.
3: 맞아, 맞아, 맞아.
2: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가만히 둘 수밖에 없는데 나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 당장 일어서라. 일어섰죠. 쌀국수 먹으러 가자. 근데 쌀국수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사우나 가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면서
4: 밥 사주는 친구가 최고.
2: 아멘. 아멘. 맞아. 그냥 일단 같이 공감해주고 화도 내주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와서 저녁에 이제 가만히 커피 마시고 앉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제 마음이 다 풀렸는데 고 목사님 근데 지도 교수가 때리면 그냥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당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순간 딱 놀랬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가지 마. 좀 견뎌. 내가 도와줄게. 그냥 당해. 기쁨이 돼. 그 말을 딱 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가지고 그래요. 내가 견딜게. 그래가지고 견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짜 교수님이 추가 과제를 주셔가지고요 책 20권 그 다음에 그 헬라 히브리어 막 읽어 특히 히브리어 본문 엄청 많이 줘가지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시험 보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제일 쉬운 문제 그리고 제가 이미 다 쓸 수 있는 문제를 딱 내셨더라고요. 미안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시험지를 딱 끝내고서 딱 찍는 순간에 그 친구의 말 그 목사님 그냥 견뎌.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환해졌고 막 음식 먹으면서 같이 있어야지 이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3: 부럽습니다.
1: 세상 친구 이야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이면 또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친구가 아직 없다면 또 나부터도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말씀과 삶 속에서 궁금하고 고민되는 질문들 시청자분들 질문 짧고 굵게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5: 네. 네. 서울 목동에서 와인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팀원들이 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한 팀이 아니라 따로 가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각자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답답한 마음에 올포원에 질문 드립니다.
4: 이런 일 다반사죠. 교회들마다 흔하게 있는 맞아요.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하시는 것처럼 질문하신 분은 중요한 가치가 마음을 공유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정서적인 게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는 친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담임 목사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함께 그 언어들을 배워가고 우리가 찬양팀 하는데 우리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나는 우리가 삶을 나눴으면 좋겠다.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여는 연습부터. 그러면 한 명이라도 동의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단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가 오히려 이런 답답한 마음을 풀었을 때 또 한 번 새로운 물길을 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리고 아까 권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맞아요.
3: 웬거
4: 맞습니다.
3: 네, 같이 밥 먹고.
2: 그러네.
3: 네.
1: 막혀있는 것들을 좀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해답이셨습니다. 어떻게 기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힘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게 먼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진실해지는 친구 관계 기대하면서 끝인사 외쳐보죠.
5: 울어주고 믿어주는 진정한 친구와 함께
3: 하나 되는 시간
6: 울고 와! 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죠.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으니까요. 정호승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그야말로 지치고 또 힘든 날들의 연속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요럴 때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거라면 어떤 예의 그리고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뭐 시쳇말로 소위 긁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하는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도 서로 간에 긁고 또 긁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같은 때는 뭐 기본적인 예의 또 배려만 잘 장착을 해도 참 좋겠다 싶어요. 가령 이것도 먹어볼래? 반찬 맛있어. 시원한 커피 한잔 할래? 요런 어떤 그 다정함, 그리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공감의 마음, 아 힘이 나지. 열대야였는데 어떻게 잠은 잘 잤어? 이런 관심까지. 예. 적당히 선을 지켜서 마음을 건넨다면 이 여름날에 불쾌지수는 제로, 상쾌지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건네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잘 잤나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나무엔의 살아라 살아내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찐파랑님께서 휴가 다녀와서 그런가 목소리에 힘이 빵빵 듣는 사람도 기운이 오릅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참 이게 휴가가 주는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 근데 오랜만? 한 일주일 만에 앉으니까 마이크 앞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어떤 설렘? 설렘 한 스푼? 미묘한 어떤 약간의 어떤 떨림? 이런 게 또 생기네. 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진짜로. 아, 행복한 수선아님께서 훈디 너무나 보고 싶었다는 저는 뭐 늘 문직이지 뭐 그냥 아지트를 지키는 언제라도 놀러 오실 수 있게 쉴 수 있게 예, 저는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직입니다, 직이. 예. 아, 휴가 때는 사실 장마 영향도 있었고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그 선선하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왔고요. 근데 휴가 끝나자마자 이 폭염, 와, 너무 뜨거운데 파주도 막 굉장히 뜨거웠고, 그 뉴스 보니까 유럽 지역은 40도가 넘는 굉장히 그 뜨거운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예, 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발생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살인적인 더위다. 이런 그 수식어를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덥고, 아, 지금 후끈. 지구가 예, 달궈지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한반도도 그렇고요. 예. 어제도 열대야 현상이 있었죠. 예. 아, 이게 좀 많이 덥기는 해요. 행복 만땅님 보고 싶었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님은 샬롬 샬롬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삐끗 했는데 복숭아뼈의 금, 어머나, 이 삐끗 정도가 아닌데, 4주 깁스하고요. 그동안 병가 쓰고 쉬고 출근도 택시 타고 하고, 아이고, 좀 더 쉬면 좋으련만. 이번 주에 드디어 깁스를 풉니다. 너무도 야, 진짜 이건 인정. 오, 근데 땀띠 날 정도로 얼마나 그 답답하고 가렵고, 예, 또 아프거든요. 이거 탁 삐끗하고 이러면은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완전 삼중고네. 가렵고 아프고 예, 덥고 답답하고 예, 애쓰셨습니다. 페퍼민트님 꺅! 훈디 뭐하고 왔어요? 너무나 반갑다는 나만 느끼는 어떤 내적 친밀감 최고입니다. 아, 내적 친밀감 맥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사연 남기시는 분들 아이디 이런 닉네임 보면 친밀감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 다녀왔어요. 그 강원도 쪽으로 예, 아이들이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어떤 작은 수영장, 유아풀 이런 데서 이제 그냥 참방 노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파도풀을 원합니다. 예,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아이들이. 예. 유수풀도 그냥 평평한 유수풀은 좀 이제는 심심해하고 파도 유수풀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 오션월드 거기 뭐 수영장도 다녀오고 그리고 홍천 찍고 속초로 가서 예, 속초에서 또 시원한 바닷바람도 쐬고 예, 회도 먹고 초당 옥수수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아, 좋네. 그래도 그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게 그래도 여행을 떠나는 또 즐거움이잖아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휴가 얘기는 뭐 차차 조금씩 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먼저 다녀왔으니까 우리 샬씨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여름휴가 떠나실 텐데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공짜. 예.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뭐 주말 동안,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남겨주시거나 오늘 소소한 삶의 일상들, 뭐 나누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소리엘의 쉼터.

조찬미 피처링 오영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악뮤 소문의 낙원 소리엘의 쉼터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나라 구름이 님도 반갑습니다. 훈디 오랜 친구 만난 느낌 드네. 오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남기셨고 우리 민트초코님도 출첵 고맙습니다. 우리 2363번님께서도 문자로 또 참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길경자님 강릉 너무 좋죠. 강릉 고고싱. 아, 순두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죠. 이걸 못 먹고 왔네. 아, 순두부 아이스크림. 강릉 뭐 속초 여기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그 음식이죠. 아이스크림. 아, 이걸 못 먹었네. 다솔님, 훈디 휴가 잘 다녀왔나요? 전 토요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다윗. 너무 재밌었고요. 그냥 깊은 감동이 쫙 전해지는. 중간중간 노래들도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 다윗 배역을 더빙한 박보검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는. 아, 우리 보검님이 다윗 하셨구나. 어찌 목소리까지 참 이렇게 잘생기셨는지. 노래도 잘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치. 박보검님은, 아, 그 목소리도 그렇지만, 음원도 발표했을걸요, 아마? 노래도 잘해. 심지어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죠? 못하는 게 없어, 진짜. 우리 보검님. 예. 딱히 목소리를 들으면, 아, 목소리마저 잘생겼다. 이런 그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박보검님도 그렇고, 뭐, 이제 목소리 하면 뭐 배우 이병헌 님도 참 뭐 좋고. 근데 저는 멀리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CBS 아나운서부에 저는 잘생긴 목소리 하면 저는 우리 이강민. 아, 강민이가 목소리가 잘생겼지. 그리고 이봉규 아나운서는 굉장히 찰집니다. 목소리가. 예, 찰지고 깨방정도 가능하고 어떤 뉴스도 가능하고 스펙트럼이 넓달까? 예. 홀로로로로로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어떤가요? 탁 들으면 아 굉장히 찰지고 잘하죠. 에. 잘생긴 목소리는 약간 이강민이고 스펙트럼 넓은 건 이봉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CBS 아나운서 목소리도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에. 인정? 요 인정이시죠? 인정. 최윤숙님, 좀 더 자고 싶었는데 훈디 목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일어났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3632번님도 와주셨고요. 충전 잘하고 온 거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격하게 환영해요.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달리는 트레인님, 훈디 목소리 진짜 반갑네요. 저도 요즘 휴가가 너무나 마렵습니다. 여름 수련회로 휴가를 대신하려는데 왠지 혼자 떠나는 휴가가 간절한, 필요한 요즘이랄까요? 요즘 괜히 힘이 좀 붙이는데 그래도 훈디 목소리 들으며 휴가를 대신해 볼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수련회를 한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루 길게도 말고 딱 하루라도 나에게 주는 휴가 이거 저는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지난 일주일 휴가 다녀왔지만 가족과 함께 떠나는 그 여행도 있었고 아내가 하루 휴가를 줬어요. 저 개인 휴가. 오빠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전 금요일 날 하루를 그냥 혼자 조조 할인 영화도 보고 예. 혼자 그 왕 돈가스도 혼밥하고 그리고 커트도 좀 하면서 그렇게 혼자 그냥 예, 하루를 좀 이렇게 잘 보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또 쉬니까 좋더라고요. 예. 우리 달리는 트레이님도 하루 딱 그냥 하루 예. 하루 힘들면 한나절 예. 한나절만이라도 딱 좀 시간을 내시면 어떨까. 예. 나에게 주는 선물. 사실 고민했거든요. 영화를 볼까 아니면

아니면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만화 카페를 갈까? 만화 카페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뭐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요즘에. 예. 한결같이 님도 와주셨고, 훈디 목소리 들으니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특별식을 대접해 주신 지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 우리 유디, 우리 지수 선배. 예. 항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선배. 예. 우리 안젤로니아님께서 휴가로 재충전 잘하고 왔나요? 예. 실로암에, 실로암이란다. 피아월십의 실로암. 이럴 테니까. 일주일 빠졌다고. 아, 이렇게 또 헷갈린. 피아월십의 실로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젤로니아님의 신청곡. 닉네임 한나님께서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세상이 제 아무리라는 곡 듣고 싶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제가 이거 검색해 보니까 아직 세상이 제 아무리. 이 곡이 등록이 안 됐어요, 지금. 예. 아마 올 여름 성경학교 주제 곡인 것 같아. 예, 그죠? 세상이 제 아무리. 네, 올해 곡은 아직 등록이 안돼 있고요.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된것 같은데, 십몇 년? 예. 그때도 파이디언 선교회가 있었고, 여름마다 막 교사 강습회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막 율동도 배우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같이 좀 공부하고 그랬는데, 몇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사할 때 그때 주제곡이었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예, 이곡 들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피아월십의 실로함도 함께합니다.

0: 승리입니다.
1: 월십 플로잉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였고요. 피아 월십의 실로암 안젤로니아님의 신청곡이었고 파이디온 선교회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신앙생활을 잠깐 쉬는 두 분 계십니다. 정지원, 정은화 두 분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남기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지원님, 정은화님 반갑습니다.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속이 새까맣게 지금 타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 체르니님도 와주셨고 러브유님 체험학습으로 부산에 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나게 등교했습니다. 예쁜 추억 가득 안고 돌아왔으면 이라고 또 남기셨고 내 고야님 훈디 너

너무 반가워요. 혹시 휴가 후유증 이런 건 없나요? 아무튼 훈디 목소리 들으니까 좋고 딸들이 엄마 엄마 훈디 삼촌 왔어 라고 화장실까지 와서 알려주면 아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화장실까지 가서 예 아주 그냥 급한 속보 전하듯이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휴가 후유증은 진짜 솔직히 저 1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후유증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1분 1초를 그냥 남김없이 뛰놀고, 막 전국 누비고, 활동하고, 이럴 때는 정말 너무 활동량이 좀 많았죠. 그럴 때는 후유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휴가지에 가서도 그냥 느긋하게 약간 쉬엄쉬엄 보내려고 하고, 이제 아이들도 조금 커서, 1대1 케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휴가지에 가서 그냥 뭐 저만의 시간도 좀 갖고 그냥 느릿느릿 그렇게 보내서 그런지 후유증 같은 건 딱히 없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일상이 좀 그립기도 했어요. 금자라님 훈디 목소리도 반갑고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요 곡도 저를 또 추억 속에 빠져들게 하네요. 가사도 생각나는 게 신기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또 주일까지 우리 교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교사로 안 섬기지만 도우미로 가서 또한 코너를 담당했거든요. 지금 조금 피곤한데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이렇게 깍두기 선생님들 가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아, 왜냐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성경학교 때.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힘이 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닉네임 조셉님께서 이곡 청하셨네요. 김명식, 믿음의 모험.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이겠죠. 오늘도 출발!

꿈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들었고요. 앞서 김명식 믿음의 모험 우리 닉네임 조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 김상훈의 킹덤 오브 갓 2부에서 뵙죠.

0: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의 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른 아침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 가방을 메고 학교 버스를 타듯이 날마다 내 버스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를 품고 이 초록 물결 사이로 미끄러지듯 달려가겠습니다. 때로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굽잇길을 걸어 우주에 닿고 싶습니다. CBS 복수가 출간한 김선주 목사의 우리들의 작은 천국 중 일부였습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심판 판정이 부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말입니다.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묶이면 경기 전체를 놓치고 인생의 부당한 대접에 묶이면 인생 전체를 놓칩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습니다. 결핍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으시며 고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나의 지혜를 온전하게 하소서. 내가 일터에서 결정하고 지시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온전한 생각이 담긴 판단을 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주를 닮아 회복시키는 언어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도현, 피아노 송영주, 오직 주만이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휴가 후 훈디의 기운 찬 찬양 바로 이만 아닙니까? 안젤로니아님, 호랑이 스포츠님, 예, 너무 좋다고 남기셨고, 허인숙님께서도 아 깜놀 크크크크. 예, 덕분에 아침 활기차게 엽니다.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순시미님은 흉디 휴가 잘 다녀왔나요? 저희는 지난주에 성경학교 했습니다. 아이들 먹인다고 삼겹살 굽고 또 물총놀이도 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그때 막 성전도 꾸미고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분들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분들의 수고가 떠올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마음 잘 전달돼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교회 학교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개척교회 중에는 뭐 몇 년 전부터 교회 학교 활동이 이제 뜸해져서 아예 소멸된 곳도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받았던 그 정말 사랑, 아, 그 사랑을 우리도 이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 마음, 빚진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1부 때 그 소개했던 사연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진 않지만 이런 이벤트 있을 때, 큰 행사 있을 때라도 어떤 물심양면적으로다가 이렇게 섬기고 돕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스티브님께서 반갑습니다. 충전 완료된 목소리에 에너지를 저도 받으면서 아침 엽니다. 수요일이 초복이잖아요. 초복 맞이도 빨라져서 저희 시장 닭집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아, 돌아온 수요일이 초복이에요? 7월 15일? 그렇구나.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스티브님도 와주셨고 근데 삼계탕 값이 많이 올랐다는 그 뉴스를 얼마 전에 봤는데 서울 시내에는 진짜 막 2만 원 너무 비싸요. 또 이 복다림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죠? 닉네임 미리암님께서도 와주셨고요. 훈디도 컴백홈. 우리 집 1호도 오늘 첫 휴가로 컴백홈 합니다. 주말엔 이불 빨래하며 방 청소하는데 한 개도 안 힘들었습니다. 140일 만에 보는 얼굴. 이따 만나면 꼭 안아주려고요. 첫 휴가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 신청곡 야곱의 축복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그러면 군입대하고 나서 첫 휴가인 건가요? 그렇지. 첫 휴가 때 군복 입고 탁 집으로 오는 아들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겠어요. 예. 진짜 140일 만에 만나는 아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서하얀 박요한의 야곱의 축복 청하신 곡 함께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의 오 마이 갓 그리고 서하얀 박요한의 야곱의 축복 우리 미리암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감사하자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담대한 믿음님 우리 수현님도 레인이와 함께 와주셨네요. 지니920님도 웰컴백 건강하게 오심을 환영해요 남기셨고 문희님 하얀고래님도 듣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우아한 꽃별님께서도 출첵하셨고 행복한 엄마님은 훈디 저희 집은 훈디 그 집 아이들처럼 물놀이를 엄청 정말 너무 매우 좋아함 최고로 좋아해요 물놀이 하는 걸 워터파크 문 열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오 와 체력이 엄청나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못 놉니다 저희는 한 4시간 5시간이 맥스인 것 같아요 5시간이 한계치 예, 이 정도 놀면 이제 막 지쳐가지고 나오거든요 예. 야 이러면은 거기 무슨 선베드 같은 거 빌려가지고 집 놓고 하루 종일 즐기시는 대단하십니다 예. 물놀이 가는 그날 예. 신나게 놀고 나면 목욕은 아빠의 몫이니까 아들은 또 아빠랑 같이 해야죠 오늘은 훈디도 오고 아들과 첫 물놀이도 가고 신나는 하루예요 라고 남겨주는데 아 오늘 물놀이 가시는군요 오늘 아마 만만치 않은 더위 폭염이 예상이 되는데 시원하게 물놀이 하는 거 너무 좋죠 예. 그 태양이 그 뜨거우니까 맹렬하니까 그 모자 꼭 챙기셔가지고 예.

완벽하게 또 커버하셔야죠. 얼굴. 예, 지키셔야죠. 저는 이번 휴가 돌아봤을 때 가장 좀 좋았던 순간 꼽자면 저는 수영을 한 후에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에서 한 20분 남짓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목욕탕에서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이 뭐 초3도 고민이 있고 그쵸? 예. 그러다 보니 남자 대 남자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었던 그 시간들이 참 돌아보니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휴가 중에. 그러니까 거창한 거 아니라니까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들은 찾아옵니다. 우리 스티브님께서 정하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월십 곡 준비했고요. 히즈윌의 기다림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간이역인 가미시라 타키역은 적자가 계속돼 폐쇄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여고생에게 이 역은 학교를 오가는 통학수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회사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하루 두 번, 등하교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학생이 졸업하면서 역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운행날, 그동안 역을 지켜준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학생이 모여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이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 속 이야기들만큼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번 한 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간이역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따뜻한 불을 밝혀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찬미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었고요. 한홍재의 소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한 사람을 위한 기차역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와,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라는 거잖아요. 한 여고생이 학교를 오가는 통학수단이어서 간이역을 폐쇄를 못하고 결국 그 학생이 졸업하는 날 문을 닫은. 야, 그러니까 이리저리 계산하고 뭐 효율을 따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따뜻한 모습으로서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우리도 작은 간이역이 되어 주었으면, 누군가에게 작은 동산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9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희님께서 아들과의 추억 얘기하는 거 듣다 생각났는데요.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나? 아빠 빼고 모자간 여행 한번 갈까 해서 제주도로 2박을 하고 왔는데 아들과의 여행이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후 아이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하, 일단 일기장 보시면 안 되죠. 우연히. 어쩌다가. 근데 엄마가 갑자기 둘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좀 당황했고 어색했다. 뭐 나름 괜찮았지만 처음에는 어색했다 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엄마의 착각은 자유라고 남기셨는데, 이게 또 나의 기억과 또 상대방의 반응, 이게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근데요, 이런 어떤 감정 경험이 이제 5년 후 또 10년 후 아들이 더 장성했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런 시간을 가진 게 너무 다행이었다. 두고두고 가길 잘했다. 엄마와의 소중한,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진희님. 찐파랑님, 2부까지 쭉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요한의 자녀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0: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턱걸이를 50개 하는 방법은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힘든 턱걸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말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듯 주님은 우리를 보며 감격하셨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께 받은 이 사랑, 우리도 숨결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82장 찬송 함께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대한생명 노래선교단의 찬양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웰스프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곡이고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요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CBS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상진 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아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히즈가든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3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아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은 일어나라 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로 유대교 5대 명절에 메길로트, 다섯 두루마리인 아가, 룻기, 엘가, 전도서, 에스더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켜내려온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력에 맞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웅장하고 장엄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 길지도 않고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 아가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정한 말입니다. 마치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둘만의 이야기는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정한 말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송가 99장을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서동석의 그 사랑.

예수의 종교는 그 중심에 사랑의 윤리가 있다. 이것은 평범한 성취가 아니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한 사람이 계급과 인종, 조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필요에 직접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놀랍게 묘사한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웃이다.

하워드 서먼의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그랬듯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크루스의 성교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롱별님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청해 주셨는데요. 김동연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할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민기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오늘은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려야겠네요.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소원의 찬양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 때 맞춰 꿰맨 한 땀이 나중에

아홉담을 덜어준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멀어진 지 오래됐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식어가는데 그냥 지나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옷자락이 많이 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내 마음의 한 땀들을 찬찬히 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들으며 캠프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 윙윙 스쿨 내 마음의 한자리 전해드렸어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내긴 했는데 여전히 좀 여름 감기에 살짝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비해서는 좀 컨디션이 좋아지긴 했지만 오늘 그래서 다운될 수 있는 이 목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저희가 준비하는 빵빵한 퀴즈가 있는데 제가 오늘 국제 윙윙스쿨의 곡을 고르면서 오늘은 윙윙 퀴즈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월요일 오늘 재미있는 음악 윙윙 퀴즈가 마련이 되니까 잠시 뒤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한 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그 한 땀 돌보는 마음은 정말 중요하죠. 연약한 마음,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아홉 땀을 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인 것 같아요. 상처가 커지기 전에 용서하고 걱정이 깊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께 기대는 것. 그 작은 한 땀이 우리의 하루를 다시 단정하게 꿰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립니다.

달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시와 그림 조수진의 마음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그 전에 손영진,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준희빈님도 요즘 손영진 사모님 찬양이 마음을 울려요 하셨는데 저는 한 30년 전부터 계속 목소리 들을 때마다 아 마음을 울려요 이 생각을 하면서 손영진 씨의 곡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 좋고요. 저 어렸을 때 또 추억이 있어서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너무 예쁘신 분.

분이 기타를 들고 오셔서 찬양을 불러주셨던 그때의 생각이 확 나면서 들을 때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냥 자꾸만 떠오르고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월요일 여러분들의 기분도 끌어올리고 선물도 끌어올려서 그리고 청취율도 끌어올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은 빵빵한 퀴즈가 아니고 윙윙 퀴즈로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선물이 윈세프 세턴 에어 드라이기를 네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를 드립니다.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레인보우로 정답을 쓰셔도 좋습니다. 비공개 문자로 정답 보내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121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찬양 가사를 잘 들으셔야 맞추실 수 있는 조금 듣기 평가 같은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두 곡을 전해드릴 거고요. 두 곡을 들으시다 보면 여기에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종류가 몇 종류의 동물이 찬양 두 곡에 나올까요? 두 번째 찬양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살짝 함정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 찬양을 들으시면서 몇 종류의, 몇 마리는 아닙니다. 몇 종류의 동물이 등장할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제가 듣기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 이렇게 전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실 줄 몰랐어요. 파충류는요, 조류는요, 네 발 달린 짐승만 동물로 치나요? 이렇게 하셔서 아 너무 진짜 걱정입니다. 사람만 빼고,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류와 파충류까지 빼실 줄은 몰랐어요.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강찬의,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갔던 그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까지 해서 첫 번째 등장했었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안에 어린이를 빼면 몇 종류의 동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곡 나가고 때까지 정답을 기다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 어우 김은영 아나운서가 아주 문제 쉽게 냈네 하실 거예요.

제가 문제 정말 쉽게 냈죠. 샬롬 노래 선교단까지 원래는 세곡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늦은 밤 시간에 실은 살짝 잠이 올똥 말똥 내 찬양 들으면서 자야지 하셨던 분들이 손가락 꼽으면서 요거 세느라고 잠다 깨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나비라면에는 무려 아홉 종류가 쭉 나오고요. 그 전에 자 오늘의 정답은 어린이는 사람이야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에 이렇게 좀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퀴즈, 오늘은 윙윙 퀴즈로 세턴에어 드라이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당첨자가 중요하죠. 네 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대명동 노아님, 정확하게 새 사자 양독사 나귀입니다. 빨리 맞추셨어요. 두 곡이 나오자마자, 나귀가 나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대명동 노아님 선물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저 드라이기 어제 고장났어요. 꼭 필요해서 얼른 보냅니다. 정답이면 좋겠어요. 8242님 다섯 맞추셨어요. 유용한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8242님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두 분 더죠. 아이고, 어떡하지? 5704님 당첨되셨어요. 다섯 종류의 동물 나와요. 이런 퀴즈 너무 재미있어요. 자주자주 내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 5704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분이 저 꼭 뽑아주세요. 부디라고 하셔서 네, 제 또 마음이 약합니다. 205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2059님까지 당첨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은 비공개로 주소 남기시는 거 아시죠? 이름, 전화번호 확인돼야 되고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비공개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생일 축하사연, 자축사연 보내주셨어요. 둘째 고딩 예성의 17번째 생일입니다. 여행지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축하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건강하자님도 사연 주셨는데 이 곡이 우리 예성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좋은 곡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써주셨는데 오늘은 조수진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강중현의 찬양으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8183님 신청곡 이어봤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조수진의 찬양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재홍님께서 오스틴에서 아침 출근부터 업무 시작까지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기도 빨리 치유되시길 바라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여름 감기 웬말 진짜 웬일이니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게 목소리도 그렇고 코도 맹맹하고 컨디션도 이렇게 아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아팠던 것 같은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4215님께서 오늘 꼭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하셨는데 이 곡입니다. 김영미,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으로는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준비했어요. 켈리 윌라드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사연 신청곡 더더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저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만 번이나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전구가 될 수 없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4: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7월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초록이 짙어지고 빗소리가 창밖을 적시는 이 계절에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계실 것입니다. 숙소를 알아보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빼곡하게 일정도 짜고 쉬기 위해 떠나는 여행인데 정작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왜인지 더 피곤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쉬는 것도 잘 쉬어야 한다는 부담, 쉼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 것을 듣습니다. 불에 다 타버렸다는 뜻이죠. 특별히 무리하게 일한 것도 아닌데 탈진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0: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쉬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달리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쉼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 비로소 쉴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는 좀처럼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고 쉬는 것이 낙오처럼 느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쉬셨다면 우리가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날들이 귀한 것처럼 쉬는 날도 귀합니다. 그 쉼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멈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여름 완벽한 여행보다 단한 번의 고요한 오후를 먼저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정표를 덮고 빗소리를 그냥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고요함 안에서 우리가 오래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웃지 않는 청년은 야만인이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전해드렸어요. 제키리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오리지널 버전에 가깝죠.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스테반 선교사님 곡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조수진 씨 곡으로 신청하셨는데 오늘 조수진 씨 곡이 1부에서 선곡이 되어서 2부에서는 오늘은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혜숙님께서 신청하신 터치, 오늘은 조혜리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앞서 권동준 전부 드리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2주 전에 저희 CCN 공부방에서 그때 소피의 찬양을 바로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 내 안에 인내를 또 많이 청하셔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때 같이 소개가 됐던 곡인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이 곡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다시 듣고 싶어서 샬롬 CCM에도 또 당신을 향한 노래에도 이 곡 같이 나누자고 신청하셨다고 권동준 전부 드리리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CCM 공부방 또 매주 금요일에는 CCM 잉글리시로 전해드리고 있죠. 해외 CCM 가사 또 묵상하면서 왠지 웃음 치료 되는 것 같은 따라 웃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CM 새 앨범으로 지난번에는 만나워십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새 앨범이 또 발표가 되고 그 앨범을 내신 찬양사역자분들 만나는 시간도 가끔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지난번에 또 만나워십에서 너무 귀하게 선물을 새 앨범 선물을 주셔서 제가 앨범 선물도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풍성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신청곡도 늘 풍성했으면 좋겠고 사연도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이디 8529님께서 무척이나 더운 밤입니다. 요즘 쉬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이

보이와 함께하는 건 잊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정말 이런 거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하고 예 CCM 이렇게 전해드리는 조이포유 그리고 표준 FM으로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 CCM 캠프 역시 동시에 조이포유도 옆에서 같이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이야기해 주시고 러브레터님께서는 러브레터가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슴에 와닿아서 가끔 혼자 듣기도 하는데 아마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를 뜻하시는 거겠죠? 이 곡과 함께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목이 사랑의 편지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뜻하고 있고 그 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자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 드립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어요.

impossible, 불가능 가능케 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서 많이 불렀는데 나중에 CCM English 때 왜 nothing is impossible과 impossible is nothing 뭐가 다른가요? 이런 거 한번 질문해봐야겠어요. 또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전에 철로역정 생각이 나네요. 합창 버전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어요. 딸기님께서 날씨가 더워서 이 밤에도 에어컨 켜고 들으면서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주일에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맑고 시원한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날씨가 맞아요. 밤에도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꽤 이제는 오늘 그죠? 어제도 그렇고 저 지금 생방송 진행하다가 밖에 이렇게 내다봤어요. 저희 큰아이가 엄마 비 와 올 때 조심해서 와 이렇게 문자를 한 거예요. 근데 목동은 비가 안 오거든요. 옆 동네는 비가 오나 봐요. 곳곳에 이렇게 또 습하고 비가 내리는 내일도 좀 꽤 비가 많이 올 것도 같습니다.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멀리 외국에서는 또 날씨가 어떠신가요? 풀뽑기 하면서 고세맘님도 제가 그 코맹맹이 소리로 인사를 드리니까 레몬수, 오이수 그 많이 비타민C 풍부한 그런 물을 먹으라고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꽃님. 오전에만 듣다가 저녁에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라니님도 요즘에 좀 일찍 잠이 들어서 방송에 인사를 많이 못 드리네요. 감기 걸리신 걸까요? 빨리 낫기를. 고맙습니다. 지금 준비한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손지수 씨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라니님 신청곡은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지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알파와 오메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2시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땀은 많이 나지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마침표 잘 찍으시고요. 내일은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물음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생의 고비에서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유격훈련처럼 고단할 때, 링 위에서 싸우는 복서처럼 고독할 때, 혼자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분일 때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 부르면 힘을 얻게 되는 이름, 부르면 꿈이 생기는 이름, 부르면 더욱 그리워지는 이름,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바로 당신이라고. 송정림의 에세이집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은 왼쪽 오른쪽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사람마다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양쪽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몸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방법, 3, 40분마다 자세를 바꾸어주는 거라고 하는데 몸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7월이 한 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내 일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익숙한 곳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일상의 자세를 잠시 바꿔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센 느낌이 들고요. 저희 어머니는 왼손잡이신데, 왼손의 팔뚝이 오른손보다 조금 두껍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자주 힘주어 사용하는 손이 확실히 좀, 더 튼튼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요. 이제 7월 하반기 접어드는 이 시점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

행동과 또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윤영 조율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영심이조님 이 시간 자동으로 켜지게 하셨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보게근원님께서 더워서 이열치열로 삼계탕 먹으러 갑니다. 오, 좋은데요. 소년다윗 신청하셨어요. 에이맨 앨범에서 들을까요?

오랜만에 신청곡 쪽지 내미신 안학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CM 락그룹이죠. 로얄 테일러의 Ready, Set, Go였어요. 소년다윗에 이어진 곡으로 들었습니다. 0491번님께서 저도 왼쪽 다리, 왼쪽 어깨가 좀 달라요. 습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바른 자세 연습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자세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은 분들이 올려놔서 쉽게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따라해도 충분히 바로 자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블루딱딱우리님께서 나눔의 미학 줄리아는 누구예요? 줄리아. 줄라이, 줄라이.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토요일에 가족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분모자를 분자모라 그랬거든요. 다 빵 터지긴 했는데 알아는 들었던. 예, 줄리아도 줄라이로 잘 알아 들었습니다. 나눔의 미학 함께하죠.

괜찮다, 나 괜찮다. 0491 명가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3665번님께서 어제 교회에서 오후 예배 중에 칭찬합니다라는 릴레이로 성도들과 손 꼭 잡고 아이 컨택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는데 진심으로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가슴 뭉클 눈물도 꾹 참았죠. 은혜의 시간이었답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 그래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나의 장점을 잘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이런 위로가 되잖아요. 상대도 물론 그랬을 거고요. 칭찬은 말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죠. 함께 들었습니다. 한웅재 목사 고마운 사람들 그 전에 들었어요. 이병희님 오늘은 더 덥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균형 잘 잡고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고요. 네 우리 그래 보자고요. 무더운 날씨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대요. 맞습니다. 진이920님 물을 많이 마시는데 찬물 말고 좀 먹기는 힘들어도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이면 더 좋고요. 날씨는 덥지만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로 보내세요 하신 노을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잠깐 쉬는 시간에 출첵하고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어지는 곡으로 걸어놨는데요. 박종수님이 신청하셨고요. 오늘은 김대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강릉도 지금 33도래요. 지키리님이 신청하신 여정 한나형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청소하는 영배씨님과 같이 송정미 한 걸음 한 걸음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님께서 활기찬 월요일 당양로와 함께 힘차게 힘차게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아멘. 사랑하오님이 작업할 거 있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사합니다. 잔치 공동체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신청해요 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잔지 공동체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예수 날 사랑하신 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0: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이 리바이벌 로렌 데이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로렌 데이글의 매니아들이 듣는 곡인데요.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약속에 기대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힘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가사를 담은 마이 리바이벌이었습니다. 송미영 집사님께서 1491 무브먼트 앨범에 있는 곡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신청하셨어요. 오늘 새로운 곡들을 많이 신청하시네요. 예, 이 곡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림선교회 꿀벌 전도팀 기도회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 대접을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서 기도 드렸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저의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기뻐하시는 포인트고 달란트고 또 기뻐하시니 도움이 되시고 이런 거 아닐까요? 102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장세경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라는 곡 들었습니다. 어여쁜 자연님, 군에서 외박 나온 둘째 아드님과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뭐 외박 나와도 친구들 만나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는 잠시 그냥 머물다 가더라고요. 잠시 그냥 발만. 8106번님께서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은 사치라서 땀나지 않게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패배송으로 추억 돋는 흰구름 뭉게뭉게 불렀거든요. 신청 가능할까요? 이 곡이 정말 우리들의 추억을 막그 안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곡이 나갈 때마다 반응이 뜨겁거든요.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함께합니다.

어제 오후 예배에 강단 미화팀의 헌신 예배 드렸거든요. 저희 팀이 꿋꿋이 한 지가 16년이 됐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봉사의 자리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팀원들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 20년 찍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라니정님과 같이 들었고요. 홍희석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와, 흰구름 뭉게뭉게. 예, 8106번님의 신청곡. 마음빵마음님이, 어머, 이 찬양 너무 추억돋아요. 밍트핑크79님도 36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나왔네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여름성형학교 때 들었던 곡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곡은 어땠어요? 노아 키즈의 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 곡도 국민학교 시절을 보낸 우리가 자주 여름성형학교 때 불렀던 곡이라 생각나서 함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추억 돋네요, 진짜. 이쁜아님, 빠른 월요일 보내면서 더웠지만 당양로에서 시원하게 보내봅니다. 아멘. 늘 감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허유미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러브레터 제이였습니다.

주여이 죄인이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김영미 너는 내게서 이 곡은 4275번님이 신청하셨는데 친구와 제주도에 놀러 왔습니다. 편안하고 좋고요. 이 곡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씨 장로님께서 순수하고 맑은 초중고 이 시절을 함께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제주도 여행길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두 분을 위해 찬양을 신청합니다 하신 좋은 씨 장로님의 신청곡도 김영민님의 곡이었거든요. 왠지 제주도 그리고 친구 여행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좋은 씨 장로님도 4275번님을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핸섬님, 교회학교가 없었다면, 여름 성경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요? 그 어릴 적 추억, 유치부 선생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 정말 아이들이 이걸 알까? 기억할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새겨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믿음의 추억들, 믿음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나의 믿음을 또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핸섬님. 9898번 쓰시는데 2주 전 아내 절친이 거제도에 삼호로 있는 그 개척교회에 일찍 휴가 겸 봉사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땀 흘리며 전도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더라고요. 하은이는 교회 중학생 두 명과 무료로 화상 과외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의미 있는 여름 보내셨네요. 홀리님. 야, 무더운 여름이 왔다. 기다리던 성경학교. 이런 주제곡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찾아볼게요. 30년이 지나도 노래가 떠오릅니다. 지난 토요일 3살 딸아이 여름 성경학교 데려다주고 제 어린 시절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동행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황태규 아빠님, 예.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양도 기억하고 와주시고 한 곡이라도 담아가시면 되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가브리엘님이 25년 가까이 운영했던 음악학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날이 더워서 정리 작업이 많이 또 지치지만 힘내 봅니다. 아멘. 정리 잘 하시길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또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마하나임님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2주 안에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셨대요.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새 힘으로 하루 살아갑니다. 아멘. 모든 이 시간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시간, 완치되게 하는 시간을 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애니 김미라 님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게 빨리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조급함도 생깁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FA 님께서 이 7월이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금식 시작한 지 11년 11개월 되는 그런 달이라고요. 월요 금식 12년을 채우게 되는 8월에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예 슬기로운 아내를 얻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신혼여행지로 여기 CBS 앞에 오목공원에 꼭 찾아올게요. 아, 더 좋은 곳을 가셔야 되는데 나름 또 의미가 있긴 하죠. 우리 당양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는 시간보다 누구와라는 대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정말 FE님만

자신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실 수 있게 함께 기도할게요. 은하수 구수롱님이 신청하신 최인혁 길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좋은 음악을 듣다가 좋은 책을 읽다가 문득 네가 보고 싶어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지.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도. 그런 날은 꿈에서도 너를 본다,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네게 말을 다 안 했지만,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었지만, 내 꿈길의 단골 손님이 바로 너인 걸 알고 있니? 이혜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 복음성가 작가인 루이스 에드가 존스가 작사 작곡한 것으로 씩씩하고 진취적인 가사와 곡조로 구성돼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자주 불리고 있는 찬송입니다. 존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마운트 레이크 파크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길모 목사가 이 찬송시를 보고 크게 감명받아 그가 편찬한 복음 찬송집에 이 찬송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회개와 용서의 찬송,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0: 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소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영접하며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찬송 함께 합니다.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한명성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작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오라토리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석의 찬양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박정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 찬송 박순복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에바다 합창단의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먼저 들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홍태현님,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는데 처음으로 문자 올립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로리님께서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9734번, 갑상선 암 수술 후에 휴식 시간을 갖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괜찮아지겠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의 과정이

사실 힘들죠. 힘든 과정 잘 이겨내셨으니 이제 또잘 회복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힘 얻으면서 기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바라기님께서는 부산 고향 가는 날 30년 된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손경민, 김정희의 어머니의 기도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희망요리님 신청하신 지선의 찬양 함께하죠. 주의 은혜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매일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지만 늘 새로운 힘 주시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고란초님, 주를 앙모하는 자 국립합창단의 찬양 청해 주셨는데요. 같은 곡을 김명희님께서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디 어린 공주님께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청해 주셨나요?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 청하신 산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엔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하고요. 늘기도 김진아님께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피아워십의 곡으로 듣고 싶다고 정해주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4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오늘은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만남이 가장 의미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친구, 선생님, 이웃과의 만남 등으로 확장됩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만남은 더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차남이었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임신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받고 이를 도운 어머니 리브가는 장남인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길 바라는 리브가의 마음도 알려줍니다. 야곱의 상황은 형을 피해 도망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남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야곱도 서원했습니다. 이후 무사히 라반의 동네에 이르러서는 처음 만난 이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방인인 야곱에게 친절했고 라반의 딸 라헬이 가축을 이끌고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소개합니다. 야곱은 연이은 여러 만남 속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나 노동력을 제공한 후에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힘들고 긴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웃과 평화하며 견딜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숭실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백나목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품쌤님, 제 딸 12세 서현이 단백뇨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정밀검사했는데 결과가 2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딸의 문제라 더더욱이나 12세면 정말 아직 초등학생일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주품쌤님 그리고 딸 서현이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서연님, 항상 저녁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이신데요. 아침에 이 방송이 제 아침 기상알람입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예배 시간 준비하느라 조금밖에 못 듣고 항상 저녁 방송 듣는데 어제는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 가야 해서 방송 들으면서 병원 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항암 무사히 잘 받고 오길 기도드리며 시작한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잘 받고 오셨죠?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시고 완치 판정 곧 받으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배상진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곡을 적어주셨어요. 주님 사랑.

해요. 주님 알면 알수록 신청합니다. 녹음 준비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진영님께서 청하신 곡도 함께합니다. 주리, 브라이언, 김, 강찬, 유효림, 허륜호, 유은성 함께하는 나를 사용하소서.

무엇보다 평평하고 너른 풍경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내 생각을 무엇보다 좋아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산책시키고자 벌판을, 황야를 찾아 나선다. 그곳에서 내 생각을 천천히 산책시킨다.

안드레 지드의 팔루이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른 벌판과 광야, 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

0: 범사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렸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만남이 다가온다거나 또 여행을 앞두고 살짝 들뜬 마음으로 가방을 쌀 때 주문했던 택배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등등등등 이게 뭔가를 기다릴 때가 있죠. 이런 기다림의 공통점. 기다리는 대상이 소중할수록 그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설렘이 된다. 근데 너무 기다리면 이제 현기증 나기도 하죠, 가끔. 예. 혹시 요즘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있으실까요? 모처럼 온 가족이 떠나는 여름 휴가 앞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여름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또 이번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다리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 같다 싶은데, 그 기다림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그렇죠? 또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니까요. 모쪼록 설렘 가득한 기다림 하나 품고 오늘도 잘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포스의 속삭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잤나요 다들? 예, 잘 주무셨나요? 새벽부터 좀 비가 와가지고 간밤에 사실 열대야이긴 했어요. 너무 더웠는데 새벽에는 조금 이렇게 촉촉한 빗소리를 들으면서 좀 잘 자고 그렇게 또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샬씨 가족분들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셨는지 예. 좋은 아침! 이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고인숙님 샬롬 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랍니다. 라고 부럽다. 와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의 이제 예, 휴가가 주어졌는데 야무지게 잘 계획 짜셔서 잘 보내세요. 닉네임 오소리님은 저는 우리 며느리 태의 열매를 설렘으로 기도하며 기다려봅니다. 주여 응답해 주소서라고 남기셨어요. 예, 그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예. 또 때가 되면 예, 그분의 때에 주시겠죠. 예. 그리고 그 아시죠? 너무 며느리한테 예, 그 은근한 압박 이런 거는 조금 예,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압박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기도하면서 천천히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찬양님 설레는 기다림이라 저는 다음 주 2박 3일 30년 베프랑 양양 여행 떠납니다. 저 54세인데 어제 갑자기 계획된 여행이라 더 막 설레고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잘 놀다 올 거예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잘 먹고 잘 놀다 이거죠 뭐. 여행은 식도락이고 아, 동해 쪽으로 또 양양 바다 보러 가시는군요. 아, 양양도 너무 좋죠. 삼척 양양 뭐 고성 이쪽 라인 주문진 아 너무 좋지. 사실 뭐 여행은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해서 떠나는 것도 좋지만 번개 이렇게 즉흥적으로 급 떠나는 여행 아 이게 또 이게 좋거든. 근데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챙길 게 많죠. 준비도 뭐 해야겠지만 국내 여행은 또 이렇게 급 떠나는 번개 이런 게 또 국내 여행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동해 쪽은 늘 오라요. 언제나 좋습니다. 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는 무엇일수록 그걸 기다리는 게 좀 힘들 수 있는데 설렘이 있잖아요. 여러분께 어떤 게 요즘 그런 대상인지 무엇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뭐 휴가도 끝났고 여름휴가도 이제 없고 아 기다리는 거 하나 있다. 나도 하나 있다. 그 저희 CBS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님 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초대장을 받아서 그날 가게 됐어요. 7월 30일인가? 예. 사실 전 무슨 클래식 공연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 예.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이제 음악의 이해 이런 걸 들으면 공연 갔다 와서 레포트 제출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거 외에는 제가 정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거는 좀 드물었는데, 아,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조성진님의 피아노 연주. 제가 뭐 클래식은 문외한이긴 하지만 가끔 찾아서 듣는 데니까요.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드뷔시의 달빛이라든지. 맞나? 맞아요? 아, 뭐 있어. 뭐, 예. 그 쇼팽의 그 있죠? 아,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피아노 연주곡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있었구나. 기다리는 거.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으면 그또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혹시 떠오르시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예. 오늘도 예, 또 생각하면서 이 하루 잘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뭐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샤씨 가족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떤지도 전해주시고요. 지금 서울 방송국 주변은 잔뜩 흐렸다가 첫곡 듣고 얘기 나누는 동안 지금 해가 조금 보입니다. 예. 별사랑맘 1040님. 가족여행으로 제주도 가려고 지금 대구 공항으로 가는 길. 제주도 날씨 상황 현재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날씨가 좋기를 바라요. 아, 그치. 또 여행 때는 날씨가 절반 이상이죠. 아, 절반 이상입니다.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듣는데요. 씨앗이은 사랑한다 하트 남겨줬습니다. 아, 씨앗이은이도 얼마나 고대하고 설레고 막 기다렸을까. 사진도 잘 찍고 오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풍경들 또 마음속에 눈속에도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님, 초딩 재우가 엄청 기다렸어요. 아저씨 언제 오냐고. 속초 아이 잘 탔냐고. 속초 아이를 타려고 딱 갔는데 거기 속초 아이 바로 앞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아 그냥 눈으로만 보고 타지는 못했네. 아, 거기 무슨 제면 칼국수, 아, 뭐, 아무튼 칼국수 집에서 속초 아이를 봤어요. 되게 이쁘더라. 밤에 그 숙소에서도 보였는데 너무 그막 불빛, 조명 이런 걸 예쁘게 장식해 놔가지고, 밤에 막 타고 싶던데요? 재우야 고마워. 아저씨 잘 다녀왔어. 아. 자기는 축구 잡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사연 쓰래요. 아, 이거 무슨 월간지 축구 잡지 이런 걸 구독하나 보네요.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기다려지지. 이거 진짜 나 생각났어. 와, 저는 소년중앙. 지금은 폐간된 소년중앙이라는 잡지를 저 이제 봤었어요. 저 초등학생 때, 초딩 때. 너무 재미.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TV가 뭐 하루 종일 나옵니까? 안 그랬거든요. 만화도 그때는 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만 나오고. 그러니까 볼게 없고, 어린이들은. 예, 스마트폰이 어딨어. 그냥 밖에서 그냥 다방구하고, 뭐, 자치기 하고 놀고. 소년중앙이면 최고였죠. 막 아껴서 봤던 그 마음 아세요, 혹시? 아껴서 봅니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 축구 잡지 오늘 잘좀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 쇼팽의 녹턴. 아, 고맙습니다. 이거 쇼팽의 녹턴도 레파토리 그날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까문제님 고맙습니다. 참여 고지했죠? 했어, 했어. 참여 고지도 했어. 예, 참. 그래요. 문자 또 레인보우 열려 있다는 거. 이 곡만 들으면 저는 또 아, 여름에 어떤 설렘? 이런 게착 이렇게 응축돼서 이 곡에 담긴 것 같아요. 이곡 정말 전 여름에 좋아합니다. 러빔, 여름이 와도.

주나와 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들었고요. 앞서 위러브 피처링 아넌딜라이트의 흘러흘러 러빔 여름이 와도 아 너무 좋다. 아, 여름에 약간 뭐 제철 과일 먹는 것처럼 약간 그 어울리는 메시지의 곡을 듣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시즌송이라고 하죠. 겨울에는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 캐롤 듣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여름 시즌에 딱 어울리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예. 여름에 더 많이 선곡하게 되는 그런 곡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푸르른 날님께서 파도 소리를 들으니 이제 7월 말에 계획한 강릉 가족여행 생각에 설레요. 근데 모래 묻는 게 싫다는 남편이지만 또 물놀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수욕장은 필수 코스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래 묻는 거 잠깐이에요. 예, 어차피 한번 묻으면 마지막에 털면 끝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재밌지. 이번에 저 속초 가서도 저희 3학년 우리 딩초 초딩 아들은 그 모래놀이 하겠다고 다이땡 가가지고 산 거예요. 그 있잖아요. 모래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는 거 그런 블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야무지게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면 또 그 표정 보는 부모님은 또 행복한 거죠. 같이 몸으로 놀아주는 이번 또 강릉 가족여행 일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김진숙 님께서 제주도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날씨는 더워요. 비는 산간 쪽은 오는진 몰라도 해변은 비가 안 옵니다. 라고 지금 제주도 여행 떠나시는 분 날씨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바람은 많이 분다. 그리고 덥다. 예,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진짜 뭐 워낙 변화무쌍한 예, 또 날씨를 보여주니까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래요. 예. 설레는 거요. 저 컴공 시작했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어요. 아 컴퓨터 공부? 제 나이 이제 6학년 8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6학년 8반. 6호선 8번 출구. 예. 응원 부탁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컴퓨터 그 바다에 또 풍덩 몸을 던지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해야죠. 인터넷 쇼핑, 인쇼. 예. 내가 좀 필요했던 물품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예, 착 최저가 살피신 다음에 쿠폰 사용해서 야무지게 쇼핑 탁 하면은 아 여러분 또 너무 좋죠. 0815번으로 야구에 빠진 아들과 이번 휴가는 대구로 야구 보러 갑니다. 아, 라이온즈 팬이신가요? 홈경기 보며 응원할 생각. 아, 맞네. 우리 삼성 라이온. 전반기를 1등으로 끝내서 진짜 좀 부럽다. 응원가도 열심히 외우고 있답니다. 너무 설레요. 기대가 됩니다. 세 경기 모두 티켓팅도 성공할 수 있기를 라고 남기셨는데 아, 거기 라파크죠? 라이온즈 파크. 지금 아마 1위 팀이라서 지금 뭐 티켓팅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세 경기 다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예, 잘 티켓팅부터 하고 멋진 경기도 보시면서 스트레스 싹 날리시길 바랍니다. 아 대구는 8회에 그 응원하죠. 엘도라도. 아 그것도 되게 웅장하고 좋던데. 예스 로드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아 다방구 오랜만에 듣네요.라고 네, 남기셨고, 그렇죠. 저도 잊고 있었던 단어인데 아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4275번으로 처음 들어와요. 톡톡 튀는 방송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0005번님 훈디 웰컴백. 뒷북은 아니고요. 사실 어제 너무 반가워하면 훈디 버릇 나빠질까봐라고 하루 늦게 반가워.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루 예. 고맙습니다. 이제 추석 때까지 훈디 소처럼 일하기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유 그럼요. 예. 누렁소처럼 열심히 또 달리고 있습니다. 밭 가-

알아야죠. 우리 조이님께서 17일부터 19일 있을 수련회 기다리며 준비하다 보니 벌써 와 이번 주네요. 맞 17일 그러네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네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참된 안식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여름 수련회가 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 여름 수련회. 어떻게 보면 나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그런 시간이 며칠 없잖아요. 잘 다녀오시고 하나님 네. 사랑한다는 고백도 많이 하고 오시고 네. 화이팅! 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한나님께서 역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쌤들. 옹기장이 40주년 콘서트 유튜브로 봤는데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신청할게요 라고 보답니다. 아, 이런 게 올라왔어요? 무조건 봐야지. 40년 넘게 CCM 씬 이 복음성가에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옹기장이는 무조건 예, 정말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예, 응원해줘야 돼요. 진짜 옹기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듣고요. 우리 수련회 사연 주셨으니 구자옥의 수련회 가요 이 곡도 이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열방 중에 만민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할지어다.

아, 눈물 날것 같아요. 댓글 주신 분 계시고요. 아,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아, 추억의 찬양팀. 7692번님은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녹음할 예배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어요. 다 와서 찬양이 할 때. 와,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몸이 좀, 예, 몸 찬양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내 모습 그대로 예뻐해 주시리라 믿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럼요. 그분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와, 그 거의 매년 음반이 발표가 됐었죠. 전하세 예수는. 예. 20몇 집까지 갔나요? 10몇 집까지 갔나요? 저도 막 꾸준하게 그 발표하면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곤 했었는데, 아, 또 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그 예배 실황 녹음할 때 있었어요. 예. 거기 인도자분이셨나? 저희 오늘 예배는 실황이 녹음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더 적극적인 어떤 환호성과 또 박수를 부탁드림, 이렇게 좀 이렇게 주문해 주셨던 기억도 좀 납니다. 예. 아, 옛날 생각나네. 1부 마지막 곡은 아가퍼 워십,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명문대학의 입학시험은 모두 학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당신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계 명문대학은 당신을 알고자 한다. 대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시시험에 응하는 학생들 역시 대학의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깨닫도록 의도한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일과 인생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인재는 생각할 줄 아는가로 가려진다는 것을 말이다. 후쿠하라 마사히로의 하버드의 생각 수업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